0: 9시부터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3: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4: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5: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4: 둘째,
5: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셋째,
5: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4: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5: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6: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7: TBS 교통정보
8: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청계요금소 부근입니다. 3, 4차로와 갓길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었고요. 사고 처리 작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청계요금소 부근 6km 구간 정체고요. 분당수서로 이용해서 청담동 쪽으로 이동하는 길 복정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동호대교 조금 못간 지점 4차로에는 하고 있는데요. 이 사고 처리 작업으로 뒤로 동작대교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그 사이 월드컵대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는 고장차도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렸을 때 잘못을 해서 혼난 경험 다들 있으시죠? 깜지라고 해서 반성문을 빼곡하게 적기도 했고요. 부모님 속을 썩인 불효자라 그런가 효자 손으로 맞기도 했습니다. 쉼 없이 이어지는 잔소리를 들으면서 벽지 무늬를 눈으로 따라 그리기도 했죠. 꽃무늬 하나를 따라가다가 옆에 있는 무늬로 눈을 돌리면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혼나고도 조금만 지나면 또 밖으로 나가곤 했는데요. 친구가 부르면 따라 나가고 공 하나만 있어도 뛰어놀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심각했던 일도 놀다 보면 어느새 잊어버렸고요. 그때는 잘도 털어냈는데 어른이 된 후로는 왜 이렇게 오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얼굴 붉힐 일이 생겨도 금세 털어버리고 지나가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소소한 이야기와 존엄하게 함께하는 함춘호의 복송. 9월 15일 화요일 첫 곡, 강인원의 목소리입니다. 어린 왕자. 정말 어린 왕자 강인원이었는데 지금도 어린 왕자 같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는 혼나고 나서도 친구가 부르면 언제 혼났냐 하는 듯이 금세 나가 놀았어요. 지금은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도 집에 들어와 다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내가 뭘 실수한 게 아닐까? 그 사람이 아까 기분 나빠하진 않았을까? 그런 것들로 마음 졸이기도 하죠. 어른이 되고 나니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또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또 다른 일로 웃고 있을 때도 있고요. 참, 속 좋습니다. 일산마 쟁여주님, 춘호 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아침부터 햇살이 뜨거운데 바람은 시원해요. 저는 화요일이 택시 영업 잘안 되는데, 오늘도 변함이 없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두루두루 모든 것 소비와 이 모든 것들이 잘 운영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도 많고 수입도 많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4636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 양말 신고 출근했어요. 약간 도톰하고 발목이 긴 회색, 와인색 줄무늬, 체크무늬까지 어느새 서랍 속 양말들이 가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얇고 짧은 여름 양말들을 밀어내고 발끝부터 새로운 계절이 차곡차곡 스며들고 있네요. 계절이 바뀐다는 건 거창한 풍경에서만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양말 하나 바뀐 곳에서도 시간의 결이 달라짐을 알수 있는데요. 분주한 일상이지만 이런 소소한 변화를 알아차는 기쁨 붙잡아옵니다. 애청자 드림. 일사모청해주님, 제 앞에 지금 플라스틱에 쌓인 뭔가가 있습니다. 잠시 음악 나갈 때 나가서 뜯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4636님, 야, 양말 하면 또 제가 할 얘기가 많거든요. 제가 양말에 좀 힘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창식 선배님하고 같이 공연할 때 제가 이 많은 분들이 양말을 봐주시더라고요. 어떤 양말을 신고 올까? 어느 날 송창식 선배님의 양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단색만 신습니다. 요즘 송창식 선배님 양말 예쁜 거 많이 신고 무대 오르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함춘의 복성 오늘 3부는요, 멋진 음반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는 TBS 음반 자료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 꼭 함께 해주십시오. TBS 라디오 함춘의 복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사진도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어요. 함춘호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데요. 이쪽에 오셔서 선곡표 확인해 보시고요. 다양한 공연 소식들, 이번 주말 부평에서 시인과 촌장과 함께 할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부평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마 신청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돗자리만 가져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착순일 것 같기도 하고요. 별도의 신청은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장소, 시간만 보시고요. 그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8곡 정도 그 밴드들과 같이 멋있게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공연을 위해 내일 모레 이틀 또 아주 또 힘차게 연습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좋고요. 김혜지 아나운서를 공연장에서 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0: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1: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광고 음악에 몸을 흔들고 있는 함디, 참 몸이 가볍습니다. 임채력이 막내 내가 코앞에는 의사연 돌고 돌아가는 길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게 음악만 나오면 몸이 반응하는 건 본능이겠죠. 아, 잘 들었어요. 노래는 이 내가는 또 따라 부르게 돼요. 내가. 야, 그때 김학래 씨. 5283님,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아, 수박 먹고 뿌른 씨가 자라. 수락이 열렸어. 수박이 열렸어요? 사진 어딨어요? 어머, 어머. 이야. 저 씨가 입에 들어갔다 나오시네요. 아, 수박이 귀엽게 자랐어요. 짱구네요, 좀. 아, 그렇습니다. 수박 씨 다 먹으면 안 되겠어요. 투투투 뱉어야겠습니다. 6832님. 함대님, 현우 PD님, 저희 국민학교 때는 이 공납금이 밀리면 집으로 부모님께 공납금 받아오라며 집으로 돌려보내던 시절이었어요. 한 번은 공납금 납부일 그리고 아버지 10일에 월급 일이 맞지 않아서 저도 며칠 미납되었죠. 하, 이 고집이 센 저는 아, 공납금 주지 않으면 학교 가지 않는다고 가방 들고 대문 앞에 딱 서 있는데 제게 그 순하고 어지신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빗자루 들고 저를 때리러 오시기에 저는 냅다 진행랑을 쳤죠. 유유유 집이 학교 입구에 있었어요. 소문 전교에 완전히 퍼졌죠. 지금은 부모가 되고 보니 힘드셨던 부모의 마음이 새삼 이해가 돼요. 그리워집니다.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생기고 나면 갑자기 부모한테 대하는 게좀 달라지긴 하던데요. 저희 이야기였습니다. 아, 이게 그러네요. 부모의 마음이 새삼 이해가 되어 그리워진다고 하신 이 문자가 오늘 하루 종일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이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요. 문화유산까지 맞춰야 되는 거구나. 어떡해요, 여러분들. 선물이 좋으니. 출입문과 창문에 바른 창호지에 그곳이구나. 그곳에 그 출입문하고 창문에 바른 창호지에요. 구멍이 숭숭 뚫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요. 그거 예전에 그 결혼식 하면 이렇게 침 묻혀가지고 구멍 뚫어보던 거 아닌가? 아니, 거기서 누가 결혼식을 하셨나? 조선시대 국가의식을 치르던 근정전을 비롯해 왕비의 침소였던 교태전, 왕의 집무실, 사정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니, 궁금하지. 뚫는 구멍을 통해 건물 안쪽을 들여다보거나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애써 고쳐놔도 하루를 못 간다고 합니다. 그좀 열어봐줬으면 좋겠어. 안 되나? 이 공기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은 뭔가 문화재가 빨리 뭔가 좀 망가지나? 궁금하긴 해요. 저도 문을 닫아놓으면은 저라도 뚫어보겠습니다. 아니면 볼수 있도록 뭐 하나 좀 하든지. 자, 여기서 한번 퀴즈 나갑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궁궐이에요. 임진왜란 때 불에 타버렸다가 고종 때 다시 지어졌는데요. 정문이 바로 광화문이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아방궁, 2번 경복궁. 그 아방궁 침 묻혀서 뚫어보고 싶다. 경복궁도 그러고 싶은가? 자, 1번 아방궁일까요? 2번 경복궁일까요? 정문을 광화문으로 두고 있는 이곳을 맞추는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우리 국악을 느낄 수 있는 노래 두곡 준비했습니다.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 아, 이것도 춤춰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20회 21세기 한국 프로 음악 프로젝트 대상을 받았군요. 개호주 밴드 장기 블루스. 개호주 밴드의 장기 블루스. 오, 1317 주님이 신청하셨네요. 어떤 곡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 두곡 나갈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시죠. 이날치 범 내려온다. 그리고 일산 멋쟁이 주님 신청하신 개호주 밴드의 장기 블루스.

0: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0: 응답하라 2588 2588
2: 케우지 밴드 장기 블루스 마지막에 끝맺음을 이 가야금이죠? 가야금이 이렇게 밤, 밤, 밤, 밤, 밤, 밤, 밤, 밤, 밤 멋있는데요. 등등 등등 등등 등등 죄송해요.

깜짝 놀라서 그랬습니다. 아, 자, 아이고. 음악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경복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창호지 쓰는 집들 많았어요. 네모난 창틀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숭숭 뚫어놓으면 이 부모님께서는 추운 계절이 올 때쯤 풀먹인 종이를 문에 다시 붙이곤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문은 엄청 두꺼워지죠? 그런데 지켜야 할 문화유산 경복궁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 에이, 좀 궁금한 건 많아도 좀 그러네요. 관람 에티켓 첫 번째는 눈으로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박물관 가면은 손상될까봐 이 조도라 그러죠. 빛도 낮게 하고 심지어는 카메라 프레시도 못 터뜨리게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참여 문자 한번 살펴볼까요? 0781님 정답 2번 경복궁 가을 야행 가려고 하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경복궁 다녀오시려고요? 좋습니다. 4868님께서 2번 경복궁 맞추셨습니다. 집에서 가까워 자주 가는 궁궐이에요. 오, 사랑채이신가요? 여기를 사랑채로 두고 계신 거 아닌가? 창덕궁과 경희궁도 자주 간답니다. 춘호님 부러우시죠? 네. 서울에서의 삶은 참 행복하고 예쁜 도시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궁궐과 현대식 건물이 공존하다 보니 외국인들도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뻐요. 옛것과 현재의 건물들, 현대식 건물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6916님께서 2번 경곡입니다. 맞추셨습니다. 며칠 전 야간 개장하기에 아이 둘 데리고 아내랑 네 식구 다녀왔습니다. 아, 멋지더라고요. 밤에 다녀오셨으니 또 얼마나 분위기 좋았겠습니까? 부럽네요. 잘하셨습니다. 8243님께서는 경복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옛적 인천에 이사 와서 첫 휴일에 처음으로 경복궁, 창경궁에 간 기억이 나네요.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놀라웠지요. 잘 다녀오셨습니다. 인천에 이사 와서 첫 휴일에 경복궁으로 가셨어요. 인천에 이사 간 의미와 경복궁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6832님, 함디님, 이번 경복궁이죠. 중학교 수학여행 때 처음으로 가본 서울. 아리랑 고개도 가보고, 비 온도 가고, 남산도 오르고, 경복궁 앞에선 단체 사진 찍었더랬죠. 추억이 새롭습니다. 수학여행 때 많이들 가셨어요. 많은 분들 문자 정답 주셨는데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두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425님, 정답은 경복궁이에요. 하시면서,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유유유. 두 달간 개방을 안 한다고 하던데, 우리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하긴 또 얼마나 궁금했으면 그랬을까요? 그걸 볼수 있는 뭐 시찰 같은 거 하나 마련해주면 좋지 않을까? 일일이 된 것이라도 안 되나? 뭔가 좀 변형이 될까요? 아무튼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자꾸 뭔가 손가락이 먼저 나갈 테니. 5634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경복궁 2번입니다. 이번 주말 가족들과 서울 나들이 갈 예정인데요. 경복궁 꼭 가봐야겠어요. 다녀오십시오. 멋질 거예요. 자, 3425 그리고 5634두 분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샵 0951. 문자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선물 배송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또 교통통신원께서 교통제 보내주셨네요. 3920통신원께서 의왕 톨게이트 지나 바로 앞 수원 쪽 300m 앞에 6중 추돌라고 차한대 완전 연소되었어요. 엄청 막혀요. 와, 안전운행하십시오. 의왕 톨게이트면은 외곽 순환도로인 거죠? 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근처 지나시는 분들 오히려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 수원 쪽 300m 앞에 육중 추돌 사고로 지금 차한 대는 전소 완전 연소되었다고 합니다. 차 지나실 때또 그것도 천천히 가지 마시고요. 잘 피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선물과 함께 음악 준비했습니다. 안치환,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고 4636님 시청하신 김승진, 스잔 함께 듣겠습니다.

안치환 우리가 노벨에서 그리고 김승진이었습니다. 수잔 4636님이 시청해 주셨어요. 6832님께서는 음악도 좋고 하늘도 높고 왠지 센치해지는 기분. 하늘이 높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오는 길에. 말씀 주신 것처럼 햇볕은 따갑고 바람은 시원하고 에어컨 강하게 틀어놓고 솜니불 덮고 자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 아시죠? 안 되죠. 전기 절약해야 되는데. 김상현 1320님께서는요. 어렸을 때그 궁정동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가는 길에 경복궁과 청와대 지나가는 게 생각이 나요. 조용한데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군요. 야, 그래요. 그때 생각도 많이 나실 거예요. 교통 제보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제가 앞서 끝번호 부르면서 통신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통신원 아닙니다. 아니시고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몇번 통신원 넣으십시오. 그러면 보통 택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셨죠. 여기는 어디 통신원입니다. 지금 지금은 그것도 추억입니다. 그래요. 자, 그럼 한번더 해볼까요? 자, 9776 통신원님. 교통제보 보내주셨습니다. 양재대로 양재꽃시장 전후 과천 쪽부터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최시간 멋진 시간 함께하며 지름 달리고 있어요. 예, 9776님. 이 통신원 이름을 함부로 저희가 밝혀질 수 없습니다. 보안이기 때문에요. 이게 나라의 요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보안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자, 보안 잘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올림픽대로입니다. 이건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남대교,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추돌사고로요. 1차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벌써 두 건이네요. 안전운전 하십시오. 김승진 하면 또 떠오르는 가수 있죠? 둘이 또 쌍벽을 이뤘죠. 나훈아, 남진과 같은 느낌이 안 왔었을까? 아닌가? 다른가?

K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0: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강일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청계요금소 부근 전시간대 사고도 있었는데요. 지금도 3, 4차로와 갓길이 사고로 통제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계요금소 부근은 7km 정도 이 사고 여파로 정체고요. 분당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북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이후로 여의 상류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여의도 주변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0: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형님.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요, 에어서플라이의 1980년 대표 명곡이죠. Every Woman in the World입니다. 에어서플라이의 명반 Lost in Love에 수록되어 빌보드 싱글 차트 5위까지 올랐던 이 곡. 그 시절 라디오를 즐겨 들었던 분들이라면 전주만 들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추억의 노래인데요. 이 곡을 들으면 어쿠스틱 기타가 팝 발라드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공간감을 만들어내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되죠. 곡의 시작부터 맑고 풍성하게 울려 퍼지는 어쿠스틱 스트로크 위로 러셀 히치콕의 독보적인 맑은 미성이 연치고요. 그 뒤를 그레이엄 러셀의 따뜻한 주음이 받쳐주는데, 야, 이 군더더기 없이 투명한 그 사운드 밸런스가 참 포근합니다. 이 곡은 한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와 온 세상이자 전부가 되어진 기적같은 순간을 노래하죠. 그대는 내게 세상의 모든 여인이며 나의 꿈이자 현실이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낭만적인 고백처럼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다정하게 전해줍니다. 완연한 가을로 물들어가는 화요일 아침, 에어서플라이의 맑고 감미로운 하모니에 기대어 지친 마음에 편안한 쉼을 선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에어서플라이, Every Woman in the World.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 센터에 위치한 TBS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을 누른다. 내려 오른쪽 모퉁이를 돌아 들어가면 음반자료실이 있습니다. 음반자료실을 들어서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CD가 있죠. 그 많은 CD들 중 한 장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TBS 음반자료실. 아니, 이런 거 시키지 마.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참. 자, TBS 음반자료실. 오늘 가지고 온 앨범은요. 이광조 1990이라는 앨범을 가지고 왔습니다. 총 10곡이 수록되어 있네요. 타이틀곡 좋네. 자, 여러분들께서도 앨범에 담긴 노래를 듣고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감상평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첫 곡 올려볼까요? 트랙 넘버 1번이에요. 1990년대 만들었군요. 오, 이때가 언제야? 야, 다들 참 에너지 넘칠 때네요. 1번 곡은 우리 이제 있기로 해요. 작사 작곡은 익숙한 이름이네요. 함춘호 곡입니다.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광조 1990 앨범의 첫 곡은 우리 이제 있기로 해요. 현우 PD가 이 노래를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오가는 차 안에서 이 노래를 익히고 있다고 하네요. 이 노래 무척 좋아하고 행복한 표정을 짓더니 그 노래 따라 부르고 나서부터는 저를 좀 째려보던데요. 노래 어렵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배운 사람만 부를 수 있게 했냐고. 자기가 좀 배웠잖아요, 노래를. 제가 이 노래 만들고 나서 한 100번쯤 정도 혼자 불러보고 그 다음에 광주 형한테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죠. 9776님께서 함춘호님 작사 작곡이라뇨? 너무 멋지네요. 이광조님 목소리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어느 공연장에서 이 노래를 촥 불렀다고 너무 좋았다고 하시던 광주 형님의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네요. 7025님께서 어우 뭔가 영화 삽입곡 같은 느낌? 그럴싸하게 들어맞는 영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야, 이 드라마, 대박 드라마 한번 살짝. 1990, 이 앨범은 지금은 핫플레이스죠. 성수동, 성수역에 있는 그 대로변에 성수역에서 내려서 한 몇백 메터 정도 저뚝섬 쪽으로 올라가면요. 올라가는 길 오른쪽에 아세아 레코드가 있습니다. 아세아 레코드 아니군요. 성음 레코드가 있었습니다. 성음 레코드가 있었고요. 그 성음 레코드 거기에 2층에 녹음실이 있었어요. 그 녹음실에서 녹음을 한 앨범이에요. 곡들 전반이. 개인적으로는 이 앨범 너무 좋아해요. 바로 이어서 들을 빈 가슴 하나로라는 곡도요. 너무 좋습니다. 작곡은 윤수일 밴드의 아름다워. 라는 그 곡에 기타 솔로를 치신 분이에요. 박성호 기타리스트가 지금도 한동안 활동하시다가 지금 같이 안 하시는데 그때 멋졌죠. 윤수일의 아름다워 기타 솔로. 야, 정말 명품 연주를 들려주시던 그 선배님의 곡을 제가 편곡을 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작사 백운상, 작곡 박성호, 빈 가슴 하나로. 이것도 정말 명품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우다. 야, 이때 생각이 나네요. 아, 조우다? 표준말 아니죠? 아, 좋아요, 좋아요. 아, YGW님께서, 아이, 좋아요. 이광조님, 가을 목소리. 성수에 위치한 성읍 녹음실. 2층에 올라가면, 계단 올라가면 두꺼운 철문이 있어요. 딱 들어서면은 한 평 반 정도 남짓한 대기실이 있고요. 그 안으로 스튜디오가 있고요. 그 대기실을 통해서 직진은 스튜디오고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스튜디오로 들어가고요. 아, 직진은 컨트롤룸이고요. 안에 들어가면은 피아노가 있는 구석에 또 드럼이 세팅되어 있는 또 다른 부스라고 합니다. 작은 방이 있었고요. 거기서 녹음을 했어요. 이 빈가슴 하나로에 나오는 그 전주 간주의 멜로디는 제가 그 기타 신디사이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타로 치는데 건반 악기에 연결을 해서 기타 소리를 통한 그 건반 악기 소리를 내는 것. 왠지 그러면 멋있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아, 이때 생각들. 작곡가로 오신 박성호 선배님의 모습. 어우. 말을 안 놓으시더라고요. 어, 춘호 씨, 춘호 씨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는 저의 멘토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기타를 따라 치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기타를 치셨어요? 물어보고 웃기만 하셨던 그 선배님. 자, 음반자를 함께하고 있는 중인데요. 교통정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통통신원으로 수고해 주시는 일산 멋쟁이 주님. 이러고 보면 진짜 교통통신원인 줄 아세요. 강변북로고요. 성수 방향입니다. 가양대교부터 정체가 된다고 해요. 오늘 오는 길에 군데군데 길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가양대교에서부터 쭉 막히면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막힐까? 마포대교 있는 데까지 쭉 막혀서 갈까요? 이후로는 또 바로 막히겠죠. 아, 올림픽대로는 지금 하남 방향이고요. 여의하류에서 여의상류 가는 길 추돌사고로 1차로 차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십시오. 하늘이 너무 높고 좋아서 하늘 쳐다보고 운전하시나? 자, 이 정면 주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강변북로는 한강대교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쭉 정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잠깐 편해질 듯 하다가 또 영동대교 지나면서 거기까지 또 약간 막히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아, 답답할 땐 음악 들어야죠. 자, 지금 함춘의 복송 음반자료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광조 1990 앨범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랙은 이 곡이 실려 있어요. 이광조 작사, 함춘호 작곡, 내 어린 하늘. 기억이 안 나네. 어떤 곡인지 들어볼게요.

김태현의 복성 운반자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린 트랙에는요, 내어린 하늘 들어봤습니다. 중간에 코러스도 있었고, 야, 결정적인 순간에 탁또 맛있는 MSG를 또 보내주셨네요. 4636님께서 점심 맛있게 드세요. 아웃국이 시원하네요. 시원한 아웃국, 오, 골라!

곤란해요. 이건 테러입니다, 테러. 야. 와, 아우콕 색깔이 저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이건 안 됩니다. 이거 테러예요. 저희 밖에 나가면 조정실에, 예, 라면 박스가 있는데요. 제이 라면, 제이 라면, 제이 라면. 그건 한 그릇 먹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우국 너무 아쉽니다, 4636님. 아무튼 눈으로 즐거웠습니다. 자, 네 번째 트랙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트랙에는 어둠의 빛이 내릴 때라는 곡이 실렸어요. 이 앨범을 만들 때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죠. 당시에는 이광조와 보통 사람들이라는 팀을 또 함께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가지고요. 기록도 있고 서로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여서 이 음반 만들 땐 정말 서로 의견 많이 나누고 좋은 곡들 많이 받았고 좋은 작품자들 많이 만났거든요. 자, 4번 트랙에 실린 어둠의 빛이 내릴 때 작사 김홍우, 작곡 김홍우입니다. 함께 또 행복해 보죠.

함춘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4번 트랙에 올라가 있는 어둠의 빛이 내릴 때 김홍우 작사 작곡이었어요. 4397님, 아이고 춘호 오라버니 웃음소리 듣고 안 웃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웃음 바이러스 함춘호 오라버니. 그래요? 현우 PD는 나만 웃으면 걱정하던데. 당시 앨범은 LP가 A면 B면 있었어요. 이 곡이 마지막에 실렸는데요. 김미선 작사가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제 기억으로는 장미를 작사하신 것 같아요. 당신에게서 아닌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작곡 김영인입니다. 비닐 우산과 블루 레인코트가 A면 마지막 곡입니다. 저희도 함께 듣겠습니다.

0: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야, LP. 마지막 A면의 마지막 곡으로 비닐상과 블루레인크트 함께 했습니다. 아, YG더브님께서 파란 하늘이 머리 위에 가득했던 며칠 전 아주 오랜만에 삼각지를 걷다가 액자집, 국수집 등 옛날의 정취가 그대로 남겨진 듯한 길들 문득 꿈결을 헤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990 앨범이 그런 장소로 가득하네요. 저 깜짝 놀랐어요. 당시 이광조 선배님 집이 삼각지였거든요. 혹시 아시고서 문자 주신 거 아닐까? 아, 삼각지 그런 거 있었죠. 거기 그 무슨 찌개라고 하죠? 미국 무대에서 만들었던 찌개. 아, 그것도 뭐잘 써보죠 보세요. 부대찌개, 부대찌개 급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집도 있었고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이광조 선배님의 집들이 있었죠.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LP를 내려놓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B면 올라가면요. 새로운 곡 나그네 등 뒤로 바람이 불까 B면 타이틀곡이에요. 작사 이광조 그리고 베이시스트의 작곡이에요. 김현규 작곡가. 당시에 이 음반은 드럼에는 맥콜 아저씨라고 불리던 그 위대한 탄생의 드러머 김희현 선배님이 함께 하셨고요. 베이스에 김현규, 기타에 함춘호, 손무연, 그리고 김광석. 건반에 김효국, 11월의 멤버죠. 그리고 이시우 씨가 함께 했습니다. 이런 앨범들 참 따뜻하게 만들었던 앨범이에요. 비면 첫곡 들어보겠습니다. 나그네 등 뒤로 바람이 불까.

박진아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광조 1990 앨범 함께해보고 있습니다. TBS 음반 자료실 코너고요. 여섯 번째 곡으로 올라와 있던 곡은 나그네 등 뒤로 바람이 불까. 작사 이광조, 작곡 김현규. 이 앨범에서 특징적으로 들리는 부분이 일렉트릭 기타를 사용하고 있는 그 소리가 제가 아마 옥색 기타라고 하죠. 팬더 스트라트캐스터라는 제품을 쓰고 있었던 그 당시거든요. 정말 많은 곡들을 함께 했던 기타인데 지금은 제방 구석에 얌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아파요. 고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6832님께서 쟁쟁한 분들 다 모였네요. 하덕규님, 박학기님, 전인권님, 장필수님, 함재림과의 인연인 얼굴이 스쳐갑니다. 그렇죠. 전인권님은 오, 노래 잘하시네요 하고 다가왔던 그 형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 함께했던 음악인들이 우리 대중음악계에서 정말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아티스트의 자리에 딱 매김을 하고 계셔가지고 기분이 참 묘하기도 해요. 자, 일곱 번째 트랙 한번 보죠. 이 앨범 자체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아주 어르죠. 약간 도시적인 풍경이 있는 것 같아요. 곡 제목도 거리가 있는 풍경입니다. 이곡 작사 작곡 김홍우 작품자가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제목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제 곡에 작사 김미선님이 어떻게 글을 써줬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트랙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8번째 트랙으로 함께한 사랑한다는 이유로. 곡이 열리는 부분이 시원합니다. 바람이 훅 부르는 것 같아요. 작사 김미선, 작곡 함춘호. 김미선 작사가가 이렇게 작사를 해주셨군요. 와. 오백이 집사님께서, 함디님, 오늘 복 터지는 날, 현우 PD님께 한 바가지 내세요. 즐겁고 재미있게 행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칠 시간이 거의 됐어요. 자, 오늘 끝곡, 윤상의 작곡이에요. 그리고 이광조의 작사, 그대여 어서와. 이 앨범에서 윤상 씨는 그 컴퓨터 음악이죠. 시퀀서라고 해요. 그 컴퓨터의 기능을 일부분 참조해서 음악을 만드는 그런 과정. 지금 그런 것 통해서 이제 만들었거든요. 당시 윤상 씨는 이런 부분에 좀 특화된 관심이 있고 이런 걸로 음악을 또 많이 만들던 그런 아주 멋진 뮤지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연주를 그 곡을 쓰고 녹음을 했던 그래서 기타리스트 손무현 씨가 함께 했습니다. 손무현 씨의 기타도 들을 수 있고요. 아. 7번 트랙에 거리가 있는 풍경에는 김광석 선배님을 제가 모셨어요. 형님, 엄청나게 이상한 거 쳐주세요. 그랬더니 이상한 거 쳐주세요.

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들었던, 그래서 기타리스트 세 명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앨범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트랙에 실린 그대여 어서와, 작사 이광조, 작곡 윤상. 이 곡을 끝으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전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대한민국 기타 함춘이었습니다.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도로 위 차량들도 제법 줄었는데요.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강촌 부근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지금 사고 처리 작업 한창입니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도 서울 방면으로 매송 부근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여파로 뒤로 1km 구간은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평 부근 고장난 화물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변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부평에서 서인천 사이 3km 구간도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염창나들목 주변 서행 정도로 지나고 있고요. 또 여의도 부근 그리고 청담동 주변 정체인데 여의 상류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는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더 어렵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오 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 포함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들을 둘러싼 부동산 관련 논란과 청탁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후보자의 기소 유예가 잘못된 검찰의 처분이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하고 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관련 녹취록을 연일 폭로하면서 의혹 확산을 주도해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가성 청탁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낙마 요인이 없다고 맞서고 있고 한 의원을 향해서는 검찰로부터 불법적으로 수사 자료를 상납받은 것이라며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오늘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후 2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판결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고 사측과 서울시는 판결 취지와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32%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노조는 판결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하고 시급 7.85%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 등을 활용한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500대 투입하는 비상수송 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 8,036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총 444만 건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됩니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보다 3,951억 원 8.9%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종이 고지서와 이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고지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노동자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사례가 최근 6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실제 산재로 승인된 비율은 20%포인트 이상 낮아졌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자살 산재 신청 건수는 2019년 총 60건에서 지난해 80건으로 33.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산재로 인정받은 건수는 2019년 3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20% 줄었습니다. 박해철 의원은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기준의 현실성을 재점검하고 유족의 입증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대형마트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할 때보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때 더욱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9월 첫째 주 전통시장 인근 대형마트 각 37곳, 온라인 플랫폼 2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8개 품목의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9도, 습도는 33%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이각이었습니다.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연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2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5: TBS 캠페인
6: Hello!
5: 니하오!
6: Bonjour!
7: 안녕하세요!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소통과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는 다른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입니다. TBS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청계유금소 부근 화물차 한 대와 승용차 5대의 추돌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차량에 불이 나면서 불 끄는 작업에 더해서 사고 처리 작업이 길어졌습니다. 전 시간대까지만 해도 3, 4차로와 갓길이 통제됐었는데요. 이제는 갓길만 통제하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청계유금소 부근 3km 정도 정체고요. 반대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는 안양터널 부근 1, 2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는 지금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염창나들목 주변 또 여의도 주변부터 압구정동 부근까지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도 정체입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가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데 나는 정말 앞으로 가고 있는 걸까? 사실 같은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일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기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세워둔다고 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돌리고 힘을 넣어야 비로소 에너지가 생기죠. 이창호 구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고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노력을 믿고 우직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발전기 힘차게 돌려보실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머니투표시 시작했습니다. 이 발전기가 계속 돌아야 에너지를 만들어내듯 우리 가정경제도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집 경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투표시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 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구인선입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여는 말에서 제가 그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근데 당장 뭐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일을 사실 꾸준히 이어간다는 게참 쉽지가 않잖아요. 두 분은 요즘 결과와 상관없이 꾸준히 하고 있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2: 네, 저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살을 빼려고. 벌써 한 1년이 넘었는데
1: 네.
2: 살이 많이 안 빠지고 있어요.
1: 몸무게 변화가 전혀 없나요? 유의미한
2: 아주
1: 변화가?
2: 그냥 남들 보기에는 조금 빠진 것 같다고 하는데 네. 몸무게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어서 그래도 어떻게 몸무게가 내려갈 때까지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 이게 참 몸무게 줄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3: 근육량이 분명 늘으셨을 거예요.
2: 그렇게
1: 맞아요.
2: 그냥 다른 분들도 그렇게 위안을
1: 체지방률이 좋아졌을 거예요.
2: 해주는 것 같은데 네. 1년이 뭐예요? 한 2년 동안을 거의 이제 열심히 하거든요. 6시에 일어나서.
1: 네.
2: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1: 대단하시네요. 근데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3: 맞아요.
1: 그런가요? 효과가 있는 겁니다.
2: 위로가 네. 됩니다.
1: 네, 구선 팀장님.
3: 네, 우선 저도 사실은 날씨가 이렇게 가을 날씨가 이제 접어들면 전 등산을 자주 좀 다니거든요. 이거는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적도 좀 있었어요.
1: 네.
3: 근데 여름 때는 한동안 너무 더우니까 가기도 싫어지고
1: 그쵸?
3: 땀도 많이 나고 힘도 들고 해서 한 3개월 동안 쉬었다가 최근에 한번 저희 동네에 용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바로.
1: 아, 거기 경치 진짜 좋죠.
3: 엄청 좋죠.
1: 네.
3: 그 꼭대기가 한 350m 정도가 돼요. 예전에는 손쉽게 그냥 올라갔거든요.
1: 네.
3: 쉬지 않고. 와, 쉬다가 올라갔거든요. 너무 제 체력이 저질이 돼 있는 거예요.
1: 3개월 동안 쉬셨으니까
3: 네.
1: 이게 아무래도
3: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것도 역시 운동도 진짜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1: 맞아요.
3: 이걸 새삼 전 느끼고 1년 동안 계속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 교수님,
3: 대단하신 거예요.
2: 몸무게가 중요합니다.
3: 대단하신 거예요.
1: 저도 요즘에 자주 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한 10분도 못 뛰었어요. 뛰면 이렇게 숨이 가쁘고 그러더라고요.
2: 맞아요.
1: 근데 그게 매일매일 조금씩 이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 10분 뛰어도 괜찮고 20분 뛰어도 괜찮고 이게 늘어나더라고요.
3: 맞아요.
1: 그러니까 결국 꾸준함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3: 그렇죠.
1: 예. 노력을 언젠가 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뭐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25% 할인된다는 가짜 정보가 퍼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SNS와 단체 대화방에는 대통령 공약으로 기본 요금이 인하돼 25% 할인이 시작됐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새로 생긴 혜택이 아니라 기존에 시행 중인 선택약정 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가 통신사와 약정을 맺으면 월정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비싼 안내를 받았다면 통신사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이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부추긴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41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탈루 혐의 금액은 1조 원에 이릅니다. 조사 대상에는 달걀 등 먹거리 유통업체와 배달 패션 플랫폼 식품 기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양계 농장은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하며 400억 원 규모의 수익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한 형제들은 국내 수익을 독일 모회사로 보내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고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한 곳과 풀무원도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원가를 부풀려 가격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취소와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피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7,438건으로 연평균 37% 증가했습니다. 계약 해제와 환불 거부,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 계약 관련 분쟁이 58.4%로 가장 많았고요. 결항과 지연 등 계약 불이행이 27.2%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면 항공사 수수료에 여행사 수수료까지 추가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항공권 구매 전 취소 변경 수수료를 확인하고 수화물 피해가 발생하면 공항에서 바로 항공사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화제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은 재무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경제 고민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오산입니다.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설계사가 괜찮다고 한 우리 가족보험 열어보니 아니 이런 반전이? 입니다. 보험이 여러 개 있으면 많은 분들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오늘은 유지해야 할 보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험료에 비해 보장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또 가족별로 어떤 보장을 다시 채워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에 사는 50대 직장인이고 아내와 큰딸, 아들까지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일찍 결혼해서 둘이 정신없이 자식 키우며 살았는데요. 어느새 큰딸이 33, 둘째 아들이 31가 됐습니다. 솔직히 애들이 이 나이까지 결혼도 안 하고 한 집에 살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좋은 짝 만나는 것도 좀 보고 싶은데 손주도 빨리 안아보고 싶은데 이게 부모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닌가 봅니다.
2: 아빠, 금요일 저녁에 나랑 영화 보러 가는 거 알지? 예매는 내가 했으니까 팝콘이랑 콜라는 아빠가 쏘세요.
3: 허허, 딸, 심야 영화 같은 건 남자친구랑 봐야지. 영화 보면서 팝콘 집다가 손도 닦고 그다음 전기도 찌릿 통하고. 너 데이트는 할 줄이나 아니?
2: 아빠.
3: 이번 추석에 남자친구 하나 좀 데리고 와봐라.
2: 아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추석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데려오지. 그런데 또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되는 거잖아. 난 세상에서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좋아.
0: 아빠 아니고 아들 아니에요? 굉장히 일찍 결혼하신 것 같은데. 우리 딸 인연 어딘가 있긴 하겠죠. 자식은 서른이 넘어도 부모 눈에는 여전히 아이인가 봅니다. 사실 아직 두 아이 보험료도 제가 내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 딸이 너튜브에서 보험 관련 영상을 보더니 자기 보험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겁니다. 저도 머니특별시를 매일 듣다 보니까 우리 가족 보험도 한번 제대로 확인해봐야겠구나 싶더라고요. 저희 부부보험은 설계사분께 물어보니까 문제없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하셔서 뭐 일단 안심했고요. 이번에는 딸과 아들 보험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채워주고 싶은데요. 전문가님들이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 오산에 사는 50대 남성분의 사연이네요. 자녀분들 보험 점검을 요청해 주셨는데 지난주 화요일 방송을 듣고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신 따끈따끈한 사연이라고요?
1: 네, 지난주 화요일 방송을 들으시고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 그 전화로 가족분들의 상황과 고지사항 정도만 확인을 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난 뒤 직접 만나 뵙기로 했는데요. 우리 사연자분이 그 머니특별시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너무나 잘 듣고 계시는 진짜요? 애청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만나기 전에 방송을 통해 먼저 우리 사연자님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직접 뵙고 사연자분 상황에 맞춰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훨씬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함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0: 일단 우리 머니특별시 애청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연자님께는 오늘 대면 상담 전에 어떻게 보면은 좀 방송으로 먼저 받아보는 보험 솔루션 예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 보험 상황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3: 네, 우선 사연자분은 자녀분들의 보험 점검을 좀 저희 쪽에 이제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부 보험도 함께 다시 한번 점검을 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은 50대셨고요. 총 보험료는 월 31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으셨는데 여기에는 이제 실손 의료비 4만 원대, 암내 심장 보장이 들어간 종합 보험이 약 12만 원, 그다음 간병인 보험이 약 6만 원, 암 치료비 보험이 약 4만 원. 거기에 운전자 보험까지 약 3만 원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으셨습니다.
0: 일단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보험을 좀 골고루 잘 드신 것 같기는 한데 청취자분도 부부 보험은 잘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자녀들 보험만 봐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직접 확인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2: 네, 두 분도 본인들 보험은 사실 어느 정도 잘 준비되어 있다고 자신하고 계셨었어요.
0: 그런 것 같아서요.
2: 네.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 오히려 부부보험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더 많았습니다. 특히나 암내 심장 보장이 들어간 종합보험은 저희가 조금 많이 꺼려하는 10년 갱신이었고요.
0: 갱신이요.
2: 네. 그리고 네. 암 치료비 보험도 납입기간은 긴데 보험료가 상당히 높은 편이셨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역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장에 비해서 보험료가 현저히 높은 편이셨어요.
0: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 다섯 개 보험이 전부 다 문제였던 건 아니죠?
3: 네, 우선 실손보험과 간병인 보험은 현재 조건으로 봤을 때 잘 유지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좀 전달해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보험 점검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험 상담을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은 무조건 뭐 추가 가입을 해야 된다 아니면 나 뭐 해지하고 뭔가 또 권유를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0: 좀 두려우실 것 같아요.
3: 네, 맞아요. 상담을 좀 겁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한다고 해서 기존 보험을 무조건 다 없애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그 잘된 보장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게 가장 유리한 거고요. 그 보완이 필요한 부분만 이제 수정이나 아니면 추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해드리는 건데 네. 그 사연자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갱신형 건강보험과 보험료가 높은 치료비 보험,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을 중심으로 다시 저희가 비교를 도와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0: 네, 아까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보험을 다시 준비하려고 보니까 뭐 발목을 잡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다고.
2: 네. 우리 사연자분이 그동안 참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올해 4월 등산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대요.
0: 아이고.
2: 통증이 계속돼서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으셨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MRI 한번 찍었다는 게 아니라 입원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은 이력이 남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보험 가입 심사에서는 최근에 뭐 입원이나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도 여러 보험사의 심사를 의뢰해서 가능한 곳을 좀 찾아봐야 했습니다.
0: 지금은 허리 건강이 좀 괜찮으신지 걱정이 되네요. 근데 허리를 한번 삐끗한 정도면은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보험 심사에서는 단순히 뭐 MRI를 한번 찍었다 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험 가입 심사는 사실은 저희가 단순히 뭐 염좌다 타박상이다 이 기준점을 보지는 않고요.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뭔가 치료가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한 이후를 말씀을
0: 그러니까
3: 좀 드리는 거죠.
0: 앞으로 계속 혹시 보험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
3: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보험이 유리하게 가입이 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좀 갈릴 수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연자분도 최근 치료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일반적인 조건으로 가입하시기는 쉽지는 않았고요.
0: 이거 그래서 하나 때문에요?
3: 그렇죠. 네. 이게 억울한 부분이에요.
0: 그러니까요.
3: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30개의 보험회사를 다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0: 어머. 아니, 30개
2: 너무 힘들었어요.
0: 대단하신데요? 근데 30개가 넘는 보험사에 심사를 넣었다는 건데 뭐 그만큼 좀 가입하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거겠네요.
2: 네, 사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연자분은 이번 허리 치료 외에는 특별하게 건강 문제에 별 이상이 없으셨던 분이었거든요.
0: 그러니까요.
2: 그런데 최근 이력 이거 하나 때문에 유병자 상품까지 검토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건데요. 다행히 여러 보험사를 확인한 결과
1: 다행히 두 곳에서 일반적인 건강체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0: 너무 잘 됐는데요. 일단 보통 개인이 알아보다가 한 두세 군데에서 어렵다 이런 답을 들으면 그쯤에서 포기하기 쉽잖아요. 근데 팀장님들이 직접 30개가 넘는 보험사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결국 두 곳에서 가능한 조건을 찾아내신 거잖아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 참 집요하시네요. 네, 쓰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 보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주셨어요?
3: 네, 우선 고생 정말 많이 했고 네.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찾아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사연으로 채택을 좀 해서 말씀 좀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네, 우선 실손은 이제 4만 원대 그대로 당연히 유지가 필요했고요. 간병인 보험도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대신에 암, 뇌, 심장 그 보장은 치료비 부분과 같이요. 20년 낙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이제 중심을 다시 구성을 도와드렸고요.
0: 비갱신형으로.
3: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약 18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좀 산출이 됐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저희가 포기를 하고 유병자 상품 또는 간편 상품으로 준비를 했다라면 20만 원이 넘었을 겁니다.
0: 아, 네. 비싸지네요. 확실히.
3: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달에 내는 보험료만 걱정이 된다라면은 관계는 없었지만 보통은 20년 납 기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훨씬 더 커지는 부분을 막아드렸다.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운전자 보험도 기존에 이제 3만 원대에서 12,000 원 정도로 조정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기존 약 31만 원에

0: 그래서 약 29만 원 정도로 설계가 좀 가능해졌고 완성이 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일단 31만 원에서 29만 원이면 보험료는 월 2만 원 정도 줄어든 셈인데, 근데 이번 점검의 핵심은 뭐 단순히 2만 원을 아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죠?
2: 그렇죠. 보험료를 줄이는 것만 사실 목표였다면 뭐 보장을 빼서 더 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지해야 할 보험은 유지를 해드렸고, 불필요하거나 또 비싸거나 비싸게 된 거는 구조를 다시 필요한 보험만큼 바꾸면서 보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9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어떤 보험은 남겼고 또 어떤 보험은 얼마나 잘 바꿨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1: 그리고 사실 월 2만 원이라고 보면 이렇게 월 단위로 봤을 땐 적은 금액 같아도 내가 전체 내는 금액을 생각하면 이게 또 큰 금액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배우자분의 보험도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우선 배우자분도 50대셨고요. 2016년에 건강보험과 실손이 묶여있는 이제 종합보험 한 건을 좀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 보험료가 월 이제 23만 원 정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장 내용을 좀 저희가 딱 열어보니까 암진단비 2천만 원 정도는 비갱신용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었지만 추가적인 암진단비가 또 갱신형으로 특약이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갱신형이 섞여 있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거기에 이제 뇌졸중 진단비 또한 뇌혈관 보장이 아닌 뇌졸중 이것도 갱신형으로 또 특약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보다 저희가 치료비 보장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항상 외치곤 하잖아요. 네. 그 치료비 보장은 거의 없는 상태셨던 거죠.
1: 그러니까 월 23만 원을 내고 계시는데 주요 보장은 암 진단비와 실손 중심이고 이게 치료비 보장은 거의 없었다는 거잖아요.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 구성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아주 너무나 정확하시고요. 이가희 아나운서님 제 옆자리로 오시죠. 저 같이 우리 전문가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 가볍게는 가능한데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2: 그래서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우리 보험 가입 내용만 듣고도 딱 잘 집어내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비교가 확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배우자분은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어서 유병자 조건으로 준비를 해야 했는데요. 그래도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필요한 보장을 다시 구성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해서 비교를 해봤고요. 새로 구성한 안에서는 실손과 종합보험을 포함해서 아까 23만 원 정도를 21만 원 정도로 보험료는 2만 원 정도 낮추면서 보장을 좀 넓게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1: 잘 바꿔주신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원래 사연자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자녀분들 보험도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우선 자녀분들도 이제 보험 점검해보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과 보험료가 높은 부분이 함께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째 따님은 33세셨고 실손 거기에 운전자 건강보험까지 월 13만 5천 원 정도를 납입 중이셨는데 암진단비는 5천만 원으로 비교적 잘 준비가 좀 되어 있으셨지만 저희가 뇌나 심장 진단비도 거의 동등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암진단비는 5천만 원, 뇌나 심장은 1천만 원 정도만 가입이 있네요. 되어 있으셨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나는 뇌나 심장 쪽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판단은 설계사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암의 진단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골라서 아플 수는 없습니다.
1: 그렇죠.
0: 네, 평준화가 되어 있으셔야 되거든요. 모든 보장은 거기에 이제 질병이나 이제 상해 수술비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질병 그 사고에 대한 제한을 이제 구조하셨단 말이에요. 수술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장의 균형을 다시 맞춰보실 필요는 있으셨습니다.
1: 그러면 첫째 따님 보험은 어떤 부분을 보강해서 좀 다시 구성해 주셨어요?
2: 네, 암진단비는 5천만 원을 유지하면서 우리 치료비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네. 항암 방사선 약 약물치료비 2천, 비급여 암치료비도 총 1억 원, 그리고 뇌와 심장 진단비와 수술비, 질병 상해 수술비도 같이 보강을 좀 해드렸고요. 이렇게 구성했을 때 건강보험은 약 8만 9천 원, 기존 실손과 운전자 보험까지 합하면 전체 보험료는 약 11만 원 정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사실 나온 건 단순히 보험료가 싼 상품을 고른 게 아니라 연령이나 또 그 따님의 건강 상태, 그리고 고지 기간, 그리고 필요한 담보를 함께 비교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 그러니까 월 보험료는 13만 원에서 11만 원이 되고 보장은 더 풍성해졌어요. 아드님은 어때요?
0: 우선은 한 설계사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니까 비슷하게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사실.
1: 공평하게.
0: 맞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좋게 평준화돼 있고 누군가는 이제 뭐 들쑥날 수도 있으면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설계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아드님은 31살이셨고요. 따님과 같은 시기에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한 15만 원 정도 이제 불입이 되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따님과 같은 조건으로 전체 보험료는 12만 원대로 다시 한번 재구성을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1: 그럼 내 식구 보험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번 점검의 핵심은 보험료를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가져갈 보험은 남기고 부담이 큰 보험을 비교하고 부족한 보장은 채우는 것이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2: 네,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네. 보험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보험료가 비싸다고 보장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보험 점검을 하실 때 딱 세 가지 요것만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그리고 또 메모 한번 해보시고요. 네, 첫째, 매달 총 보험료가 가장 중요한 게 보험료가 얼마인지잖아요.
1: 네.
2: 그리고 두 번째는 3대 질병, 암, 뇌, 심장 같은 핵심 보장이 실제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볼 땐 요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 셋째는 비갱신인지 아니면 갱신형인지 요게 굉장히 큰 관건이거든요.
1: 그렇죠.
2: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오래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요 세 가지만 확인해도 내 보험에서 무엇을 더 살펴봐야 하는지 윤곽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오산에 사시는 50대 청취자님 오늘 방송이 좀 상담 좀 좋은 예습이 되셨을 것 같아요. 내 보험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걸까? 부족한 보장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누구나 무료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머니특별시 2부 소비자 민원실로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로이킴의 노래 듣겠습니다.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좌우로정...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 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2부 시작됐습니다. 재무 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민원 한번 만나볼게요. 8382님이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남편이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 특약이 없어서 보험금을 못 받았어요. 제 보험에는 질병 수술비 20만 원이 있고 뭐 질병 1종은 20만 원, 2종은 30만 원, 3종은 100만 원, 4종은 500만 원, 5종도 5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만약 용종을 두세 개 제거하면 제거한 개수만큼 보험금이 지급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용종 3개를 제거했다면 개수만큼 보험료가 나오나요?
1: 나올까요?
0: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1: 제 얼마 전에 제 친구 남편이 네. 건강검진 하면서 대장 용종이 8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도 수술비를 8번 받았을까요?
0: 그랬으면 좋겠는데.
1: 우리 아나운서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0: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 주겠죠.
1: 그렇죠. 못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종 수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오해를 좀 많이 하세요. 수술한 개수와 보험금 지급 횟수가 꼭 같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0: 그럼 이 경우에도 뭐 용종을 3번 제거했다고 해서 수술비도 3번을 받지는 못하셨겠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보험에서는 이제 단순히 몇 개를 제거했느냐만 보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어떤 수술을 했는지 그 수술에 해당하는 보험 약관에선 정한 수술에 또 해당이 좀 되는지 그다음 몇 종 수술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동일한 수술 또는 동일 질병에 대해서까지 몇 회 정도까지 또 인정을 해주는지 이런 조건을 또 같이 함께 또 보셔야 됩니다.
0: 그러니까 보험증권에 뭐 질병 수술비 20만 원, 1종 20만 원, 뭐 2종 3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여러 개 적혀 있다고 해서 내가 받은 수술의 그 금액을 무조건 다 더해서 받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2: 네, 우선 정확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수술비 20만 원과 1호종 수술비는 같은 특약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 가입한 상품의 특약 구조에 따라서 각각 지급 여부와 지급 방식이 또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0: 굉장히 헷갈리는데 자세한 내용을 더 살펴보기 전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릴게요. 우리 오늘 용종을 하나 제거하고 다음 날 다른 용종을 또 제거했다면 수술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비도 두 번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받으면 참 좋긴 하겠는데 이게 보험이 생각보다 돈을 쉽게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용종 제거 수술이니까 안 주지 않을까요? 정답은 X요.
1: 어머.
0: 잠깐만.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1: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0: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시고 X로
2: 벌써
0: 손이
2: 그냥
0: 가
2: 준비가 돼 있어.
1: 네, 어쩜 이렇게 잘 아시는지 참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0: 아쉽게도 맞췄죠?
1: 네. 아우, 틀릴 줄 알았습니다. 네. 뭐, 물론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각각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술 내용과 질병의 관계, 동일 질병에 대한 지급 기준, 약관상 지급 제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 그러면은 그 수술비 특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2: 아니, 정말 볼 게 많지 않아요.
0: 그러니까, 글씨도 안 커요.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2: 네, 우선은 저는 세 가지 정도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내가 가입한 수술비 특약의 정확한 종류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가입한 게 질병 수술비, 그러니까 단일 수술비라고 저희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서는 그냥 그 질병에 관련된 수술이 들어가면 무조건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도 뭐 종수술비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섞여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관에서

0: 정한 수술의 정의와 수술 분류표인 건데, 내가 가입한 종수술이 있다라면 그게 몇 종에 또 해당이 되는지도 보셔야 된다는 내용이 또 있는
1: 그거에
0: 거예요.
1: 해당이 안 되면 못 받겠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같이 메모를 해주시거나 꼭 기억을 해주세요. 바로 지급 횟수. 그러니까 매회 지급을 해줄 거냐, 동일한 수술이 내일 또 또는 일주일 후에 또 수술이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지급을 해줄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동의 질병은 일회성이냐 아니냐, 이거를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1: 그러니까 같은 수술비 특약이라도 수술할 때마다 받을 수
0: 맞아요,
1: 있는지
0: 맞아요.
1: 뭐 횟수 제한이 있는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2: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약은 수술을 할 때마다 지급하는 구조일 수가 있지만 어떤 특약은 동일 질병의 1회, 동일 수술에 대해서 1회만 지급을 해주는 횟수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상품은 수술 종류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술비 20만 원이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안 됩니다.
1: 이게 보험마다 다 다른 거네요.
2: 네.
1: 그렇다면 우리 8382님의 남편분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장 용종을 제거하셨는데 수술비 특약 자체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0: 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안타깝지만 가입한 계약에 수술 특약이 없다면 수술비는 따로 지급 불가능한 거죠. 없는데 보상을 해주는 보험사는 없죠. 근데 다만 실손 의료비 보험은 이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이제 환급을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그 비용이 좀 발생을 했다라면 병원비가 그거는 환급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비에서 나는 보상을 받았으니 나는 수술비도 있을 거야라는 아니란 생각은 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실손 의료비와 이제 정액형,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수술비 특약은 역할 자체가 완전 다르다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실손은 실제로 내가 쓴 의료비를 보장을 하고 수술비 특약은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했을 때 정해진 금액을 받는 구조니까 둘은 좀 완전히 다른 보장인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점검할 때는 아, 나 실손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끝내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또 반대로 나 수술비 특약 있는데? 나 수술하면 얼마를 받겠지라고 정의해서도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수술비 특약이 있어도 그내 특약이 어떤 수술을 뭐몇번또 어떤 기준으로 보장하는지도 좀잘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0: 네, 그리고 저는 40대 이후시다라고 한다라면 수술비 특약을 점검을 할땐 당연히 내가 받는 보장 금액만 보지 말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곤 하는데, 질병 수술비 20만 원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어떤 질병에 어떤 수술을 보장을 하는지, 거기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복으로 내가 수술을 할 경우 지급을 또한번 받으실 수가 있는지, 그다음 수술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회사마다 정한 기준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유리한 수술 특약을 판매하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소비자분들께는 가장 유리하게 적용이 좀 되시겠죠. 이 부분들은 일반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뭐 전문가나 저희를 통해서 도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보험증권에 수술비라는 글자가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내 보험이 어떤 수술을 몇 번까지 어떤 기준으로 보장하는지 확인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수술비 보험이 있는데 내 보장 범위를 좀 제대로 체크해 보고 싶다. 나도 전문가와 함께 수술비를 포함한 보장 준비 좀 꼼꼼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자,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640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어제 오전에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오후에 좀더큰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두 군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혹시 실손보험 청구를 두번다할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런 경우가 꽤 있죠. 그러니까 오전에 동네 병원에 갔다가 증상이 좀 나아지지 않아서 오후에 이제 큰 병원으로, 그러니까 상급 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하루에 두 군데 병원을 갔어도 두곳 모두 실손 청구가 가능한가요?
0: 네, 문자 사연처럼 하루에 여러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고요.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하루에 두곳 이상을 방문하셨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상은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칙이 바로 질병이 서로 다른 건지 아니면 동일한 질병으로 두 곳을 이제 방문을 한 건지 거기에 따라서 청구 방식이 좀 달라지실 수는 있습니다.
1: 어쨌든 같은 날 두 군데 병원을 갔더라도 어떤 질병으로 진료받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2: 네. 만약 우리 청취자님께서 오전에 감기 증상으로 뭐 동네에 있는 내과를 갔다가 또 오후에는 또 무릎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를 방문하시는 경우라면 이거는 서로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각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네.
2: 각각의 진료에 대해 자기 부담금도 각각 적용이 되고요. 반대로 오전에 감기로 진료를 받았고 오후에 또 같은 감기로 같은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 갔다면 두 진료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하루에 두 번 병원에 갔다 그것만으로 지금 여부를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1: 저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다른 병원에 간 게 아니라 뭐 의사의 권유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어때요?
2: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병원 분류표가 나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1: 병원 분류표.
2: 그렇죠. 요게 이제 뭐 감기로 인해서 갔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요거보다 다른 소견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감기가 아니고 다른 소견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럴 때는 다른 질병으로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진단명이 나온 건 아니니까.
1: 네. 그러니까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또 청구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청구 서류 준비할 때 주의할 점도 좀 있을까요?
0: 네, 우선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는 이제 진료비 영수증 또는 이제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1: 네.
0: 거기에 이제 약 처방이 좀 나왔다라면 당연히 약값도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그 처방 그 제조 거기에 관련된 서류 처방원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이제 보험사와 이제 치료 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또 달라지실 수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이나 아니면 해당 보험사 실손 청구용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필요 서류가 정확하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받으실 수가 또 있으십니다.
1: 저 이게 실손 보험 청구할 때마다 늘 헷갈렸다는 게 보험사마다 약간 필요한 그 서류 항목의 이름이 좀 다른
2: 달라요.
1: 거예요.
2: 네, 맞아요.
1: 그래서 이게 그러면 난 이거 다 떼야 되나? 그거 떼는 것도 돈이거든요.
2: 네, 맞아요.
1: 늘 고민이 진짜. 됐었는데 실손 보험 청구용 서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같은 질병인데 병원별로 따로 청구하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까요?
0: 네, 우선 실제로 이제 그 중복 청구로 인해서 보험금 누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유는 청구 자체를 처리하는 사람 또한 사람입니다. 컴퓨터가 그거를 일일이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분명 있을 수 있고요.
1: 네.
0: 동일 질병으로 여러 병원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각각의 진료비를 따로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는 나중에 그 청구된 진료권을 중복 청구로 간주를 해서 지급을 안 할 수도 있거나 삭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동일한 날에 이제 다른 병원을 다녀오신 거잖아요. A라는 병원 B병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오늘은 A병원 거를 청구하고 동일한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1: 네.
0: 병원 간 날은 내일 B병원 거를 청구를 해요. 그럼 보험회사는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같은 날에 왜 그 병원을 다녀왔는데 왜 두 번을 청구를 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정의 표현을 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그 동일한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반드시 진료비를 합산을 해서 한 건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다 청구를 해버리시면
1: 네.
0: 거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각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을 모든 증빙성물로 청구하되 청구할 금액은 전체 합산된 금액이 나와 있는 상태로 제출이 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1: 그러니까 또 병원 진료 뒤에는 우리가 또 약 처방을 받잖아요. 이 약제비도 실손보험으로 따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네, 물론 있죠. 약국에서 조제받은 약제비도 실손 청구가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제만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1: 네.
2: 또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뭐 일반 의약품, 뭐 소화제, 뭐 감기약 이런 거는 당연히 실손 보상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인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워낙 또 잘 알고 계시니까. 약제비 청구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 사본과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 그것이 필수 서류로 필요하고요. 만약 여러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여러 약국에 가셨다고 하면 각각의 약제비 영수증을 준비하시되

0: 달라고 하면 된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22님이 또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 4년 전에 암수술을 받고 수술 완치 후에 예방검진 4년 차가 됐어요. 암진단과 동시에 가지고 있던 암 관련 보험 특약이 모두 종료가 됐는데요. 5년 후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암보험 준비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1: 네. 우리 암 발병 후에 5년이 지나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암이 재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건강체로 가입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암이나 뇌나 뭐 심장, 뭐 수술비 이것도 다른 일반 그 분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이제 건강체 보험 또 가입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 우리 7222님 5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1: 그렇죠.
0: 그리고 2939님의 문자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험 상담을 받다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둘 다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험료 차이가 왜 꽤 큰지 그것도 궁금해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2: 네, 우선은 요 종신보험은 그 사망보장을 평생토록 보장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보장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내가 100살 때 사망을 하든 200살 때 사망을 하든 내가 가입한 금액은 무조건 가족에게 상속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중간에 완납이 되는 시점 보통 이 시점 기준으로 내가 해지를 한다고 해도 내가 낸 원금 정도의 수준은 환급을 또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축의 기능이다.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기는 해요. 네. 하지만 그런 이제 환급률에 대한 기능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게 좀 많이 측정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정기보험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사망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 맞습니다. 다만 정기보험 정해진 기간까지만 이렇게 이제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내가 70세까지만 보장을 받겠다, 80세까지만 보장을 받겠다 이 기준점으로 이제 사망보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순수소멸성, 뭐 환급형 이렇게 선택도 가능하기는 한데 보통 저희가 사망보장은 순수보장형으로 그냥 준비를 해두시고 그다음 추후에 나머지 금액은 저축으로 좀 이끌어 가셔서 따로 계좌를 관리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0: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꼭 집어주신다면요.
1: 네. 아무리 설계사분이 잘 가입됐다는 보험도 돌다리도 두들겨서 다시 한번 증권을 펼쳐보시고 다시 한번 내가 뭐에 암 진단비나 뇌나 심장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보장은 어떤 조건인지 치료비는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저 믿을 건 내 증권밖에 없어요.
1: 네, 맞습니다.
2: 네, 저도 딱 하나만 이제 기억하셔라라고 하신다라면 네. 전문가의 점검은 추가 가입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건강검진을 받듯이 내가 검진을 받으셨어요. 이상소견 없으면 치료가 없겠죠. 하지만 용종 제거라든지 이렇게 간략하게 치료가 가능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겁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뭐 내 건강 상태나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필요한 보험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좀 점검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구인선 문나영 팀장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중에 놓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 오후 5시에 재방송으로 또 들으실 수 있어요. 끝곡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4: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홍제 램프에서 성산 램프 구간의 3차로에서 안전 점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홍지문 터널 출구부터 정체가 됩니다. 뒤로 국민대 램프에서 정릉 터널 구간의 3차로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일대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월기 1교 부근 1차로에서도 보수공사 중이라 불편하고 상계교까지 쭉 제속도로 못 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 원효대교 부근 4차로에서 보수공사로 서강대교에서부터 어렵고 이후로도 반포대교까지 정체가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잠원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한남대교에서부터 밀리고 서울 방면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뒤로는 안성분기점 부근 4, 5차로에서 보수공사로 이 일대로도 불편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디 최강일구입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죠. 한 신문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신에게 결정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으니까 무려 46%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현대인들이 결정장애를 갖게 된 이유, 정보 과잉의 디지털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타인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이런 얘기 들려주고 싶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의 항로 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가고 싶은 쪽으로 키를 돌려라. 내 마음 가는 대로. 그게 바로 정답 아니겠습니까? 9월 15일 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권미희가 부릅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소풍.

0: 살까 말까 망설이는 물건이 있으면 사지 말아야 하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 일 있으면 해야 한다. 이런 말 언제 들어도 명언입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것 같으면 해버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좋은 음악 꼬가라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구이국의 최고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소통이 아니라 호통의 달인입니다. 나는 화낸다. 그래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국씨 어서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0: 지난주에 골프 치다가 왼쪽 가슴에 담겨 올렸다 그러더니 나았어요 이제?
1: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골프를 친 게 아니라 네. 골프 연습을 하다가.
0: 아, 골프 네. 연습.
1: 골프는 안 칩니다. 별로. 아, 그래서
0: 네. 유튜브 사무실 위에
1: 6개월에 한 번 쳐요.
0: 네. 아, 이게 저기 잔디밭에는 6개월 한 번 가는 거고.
1: 아, 6개월은 좀 그렇고 되게 가끔 가요.
0: 가끔. 아, 가끔? 네.
1: 그러니까 뭐 형님들이 좀 이렇게 좀.
0: 너 알아 이러면은.
1: 뭐 내준다고 하고.
0: 아. 아니 그래서 연습하다 다친 거는 괜찮아졌어?
1: 아, 다시도 아파요. 아,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0: 그거 네. 오래 가.
1: 네. 갈비뼈.
0: 저도 옛날에 한 네. 30년 전에 골프 맨 처음에 할 때 네. 연습장 가서 뒷땅 내다가 여기 계속 이게 충격을 받으면 그게
1: 그러니까
0: 야, 이게 갈비뼈인데 금이 가거든. 엑스레이 네. 찍어봤어요?
1: 네, 찍어봤는데 금 간 건 아니고 네. 뭐 근육 쪽이 뭐 근육이 뭐 염증이 생겼다고 하는데
0: 아니야.
1: 네. 아무튼 오래 가네요. 네. 네.
0: 오늘 좀 힘은 들겠지만 열심히 화를 좀 내주시고.
1: 네. 좀 전에 그 노래 여러분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 길어가지고
0: 윤복희 여러분 네.
1: 되게 길더라고요. 네. 오늘 좀 이따가 신청곡 하겠습니다. 저기 아름다운 강산
0: 그거 몇 분짜리야?
1: 한 8분 할걸.
0: 아,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 우리 출연료도 못 받는데
1: 네. 긴 거 틀어. 긴 거
0: 틀어.
1: 네. 저기
0: 저 틀어. 그럼 또 하나 저기
1: 뭐
0: 그 있잖아요. 프레디 머큐리의
1: 아, 보헤미안
0: 랩소디 네,
1: 보헤미안
0: 있잖아.
1: 랩소디.
0: 그거 네. 영국 라디오 방송에서도 그거 안 틀어준대. 워낙 길어가지고.
1: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엔딩곡은 저 애국가 4절까지 틀어주세요.
0: 아름다운 강산.
1: 아름다운 강산.
0: 4절까지 신중이야.
1: 그러니까.
0: 네, 그런 거.
1: 그렇습니다.
0: 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요. 자 문자 소개해달랍니다. 아, 문자를 처음 보내보신 아까 62살 주부님 계셨잖아요. 분당의 양곱창 당첨되신 분. 8102번님께서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나, 뭔 이런 일이 있어요. 방송에 나왔네요. 제가 하하하 평생 처음입니다. 당첨된 거예요. 네. 생일처럼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내 안에 틀을 깨고 세상과 소통하겠습니다. 방송 관계자님들 더우신데 힘내시고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내 안에 틀을 깨고 세상과 소통하겠다. 이게 뭔 얘기냐?
1: 네.
0: 오늘 처음으로 이게 샵 연구오일로 네. 문자를 보낸 거야.
1: 네? 그동안 이 내 안에 틀에 좀 갇혀 계셨구나.
0: 아, 나는 이 문자조차도 못 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공하셨습니다. 네.
1: 아, 그러니까.
0: 문자를 보낸 거에 플러스 당첨까지 되신
1: 이제부터 거지. 시작입니다. 네. 뭐 아직 창창하신데 뭐.
0: 내 안에 틀을 깨고 앞으로 네. 세상과 소통하겠다.
1: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어, 화나는 사연 있지 않습니까? 화나는 일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문자.
0: 그래요.
1: 네, 대신 화를 네. 내드릴 테니까.
0: 자 여러분들이 네.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이나마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화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에요. 6201번님의 사연인데 최국 씨 화 좀 내줘요. 아 요거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거네.
1: 뭔데?
0: 네. 네, 최국 씨 오면은 저 다시 네. 화 낼 수 있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1: 네, 네, 네.
0: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화 좀 내줘요, 최국 씨. 배드민턴 치는데요. 예? 스매싱 못했다고 궁시렁대면서 화를 내요. 누구냐고요? 능고클럽의 성모 씨예요. 성모 씨, 운동 그렇게 하지 맙시다. 너는 얼마나 잘 치는데
1: 그렇지.
0: 열받습니다. 화 좀 내주세요.
1: 아, 너 얼마나 잘 치는데, 네가?
0: 그렇지.
1: 너는 뭐, 네가 뭐 선수야? 네가 뭐 유승민이야? 너는 뭐 김용대야? 그렇게 잘 쳐? 어? 야, 얼마나 잘 치길래?
0: 여보세요. 유승민은 탁구야 이 사람아. 뭐 막 갖다 대냐?
1: 그냥 해요. 뭐 스매싱 뭐 비슷한 거지 뭐 아무튼 야, 네. 네가 당신 선수야? 어? 그럼 가 당 선수끼리 가는데 쳐 가서 쳐. 왜 여기 와서 왜 이거 동호회 아니야 동호회 이거? 어? 가서 지금 삼아 하는데 왜 뭐라고 그래? 왜 네가 뭔데? 뭐 겁나 못 치면서 지도 진짜. 어? 운동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살지 마.
0: 운동은 하모니야 그래.
1: 네가 인간이야? 뭐라고?
0: 운동은 하모니.
1: 그게 뭐야?
0: 좋아.
1: 운동은 하모니야?
0: 그렇지. 아, 왜? 형이 힘들었어. 이 사람아. 아, 고맙습니다. 아, 표현이, 더 어이가 없다는
1: 와,
0: 듯이.
1: 표현이 되게 주옥 같다, 진짜.
0: 뭐? 뭐 같다고?
1: 주옥 같다고.
0: 주옥?
1: 예, 네, 주옥 같다고요.
0: 발음 똑바로 해라. 운동은 하모니야.
1: 아, 진짜. 아유.
0: 진짜. 야, 뭐 복식으로 쳤나 봐. 복식.
1: 운동은 하모니래. 아, 진짜. 운동은 좋아야 좋아.
0: 그렇지.
1: 서로 어우러져서 해야지 말이야. 네. 어? 너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응? 누군 봐, 스매싱 못하고 싶어서 못해?
0: 인간성 다
1: 잘하고
0: 보여.
1: 싶어?
0: 인간성 다 보여, 그래.
1: 인간성 다 보여, 인간아! 어, 그리고 김용재 아니고 이용재랍니다. 넘어가. 어? 그냥 대충 맞으면 되죠, 뭐.
0: 용대만 맞으면 돼, 네. 용대.
1: 니가 용대야? 아, 그냥.
0: 아유, 요번에 그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어제 네. 하루 종일 뉴스 나갔잖아.
1: 아, 그래요?
0: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야. 발목 부상을 딛고.
1: 아, 진짜로?
0: 세계 적수가 없어.
1: 아직 부상, 발목 부상이 아직 안 났나 보네. 아, 옛날부터 계속
0: 발목 부상 투혼으로, 예. 네. 대단하더라고. 저, 일본의 그 여자 선수 있어. 야마구치든가?
1: 야마구치.
0: 야, 꼼짝을 못 하더만.
1: 아, 대단하다, 진짜.
0: 스매싱으로 때리기도 하고, 네. 48초간 그 랠리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1: 와, 진짜?
0: 야, 일본 여자 그 야마구치인지, 요미구치인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완전히 그 선수도 그냥 여기 가서 넘어지고, 저기 가서 넘어지고 하는데, 불꽃 투혼을 했는데.
1: 아, 대단하다.
0: 진짜.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안세영 선수.
1: 안세영 씨. 안세영 씨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능 안 씨인가 그러지 않을까?
0: 어, 그게 중요합니까? 뭐, 예비고사
1: 그게 아니라요.
0: 수능에 나와?
1: 저기 모르겠어요. 네. 순응한 씨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안 씨가 집념이 그렇게 강해요.
0: 와.
1: 집념, 고집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안강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집에 있는 여자가 안 씨예요.
0: 아,
1: 정말 기가 막혀요 진짜.
0: 어. 아, 그래서 네. 네. 사는데 뭐 어려운 거 있어요?
1: 많이 어려워요. 진짜 많이 어려워요 진짜.
0: 저 배드민턴 잘 쳐?
1: 저요?
0: 어.
1: 아, 쳐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학교 뭐 체육 시간에 이렇게 치고 했는데.
0: 근데 화면상으로 보면 안세영 선수하고 내가 둘이 하면은 말이야.
1: 네.
0: 안세영 선수가 이게 날리면 나 받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렵겠지, 그래? 사실.
1: 네? 아니, 한번 부탁 좀 해보세요. 일단 한번 붙어보자고.
0: 근데 옛날에 제가 그 MBC 시절에 그 스포츠 취재 팀장을 한 적이 있어요.
1: 네네네.
0: 그때가 2008년이었는데.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서 제가 가서 그 태릉에 있을 때야. 지금 진천우리사 갔는데.
1: 아, 예, 선수촌. 예.
0: 선수촌에 가가지고 이해리사 감독이야.
1: 아, 이해리사가 아, 진짜 오래간만이다.
0: 이해리사 탁구. 그러니까.
1: 예.
0: 그 이제 그분하고 그 화면용으로 한번 예. 쳐보자고.
1: 오, 예.
0: 대충 남겼지. 그랬더니 예. 이분이 자, 이번에 오른쪽 갑니다. 예. 벌써 지나갔어.
1: 아,
0: 와, 다르더라고.
1: 아,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0: 아,
1: 선수인데.
0: 아, 예?
1: 평생을 그.
0: 그니까.
1: 그분은 업인데, 그게.
0: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아, 여기까지 하고.
1: 아, 왜요? 얘기 좀 더 해요. 이제. 좋네.
0: 말하기 싫지요.
1: 좋네.
0: 힘들게.
1: 계속 시간 질질 끄니까 너무 좋은데요, 예.
0: 뭐, 노래 하나 틀어.
1: 아, 뭘 틀어. 노래. 아니, 노래는 됐고. 어. 저기, 하시죠, 그러면.
0: 네. 그래? 네, 알았어. 자, 이번에는 5756번님의 사연입니다. 꽃집이에요. 이 더위에 3년 전에 사가신 3,000원짜리 화초가 물을 안 줘서 죽었대요. 야 바꿔줘. 이거하고 똑같네. 개그 콘서트. 3년 전에 사간 3,000원짜리 화초가 물을 안 줘서 죽었대요. 제 잘못은 없는데 저한테 돈 돌려달래요. 대신 화 좀 내주세요. 자, 이거 옛날 개 콘서트 그거 있잖아. 그거 큰 그 개 인형 끌고 와가지고 바꿔줘 이러는 거.
1: 아, 그래?
0: 똑같네.
1: 아, 맞아.
0: 야,
1: 야, 대박이다 진짜.
0: 3,000원짜리 화초.
1: 뭐 하는지 세게.

0: 왜 우리 사장님한테 그래, 사장님한테. 본인이 물 안 줘놓고서, 3년 전에 사온 걸, 지가 물 안 줘가지고 준 걸, 왜 돈을 물어달라, 왜? 니가 인간이야?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이게 꽃집도 못해 먹어가지고 그냥, 어? 이거 몇 푼 남다고. 3년 전, 야, 너도 진짜 진하다, 정말. 어? 이런 잔인한 인간. 나 같으면 진짜, 야! 추석 때라도 물지겠다, 내가! 추석 때라도, 설날 때라도, 어떻게 3년 동안 한 번을 안 줘? 그러면서 물어달라고 그래? 이런 인간 같지도 않냐? 아유, 진짜 이런 야치 같은 인간. 꺼져버려! 하, 힘들어. 자, 이제 노래 들읍시다. 아, 힘이 없네. 힘이 없습니다.
1: 야, 골프 연습하다가 왼쪽 갈비에 지금 담이 열렸는데도 담 투혼으로 그냥 하네. 야, 정말 대단하네.
0: 모르겠습니다. 네. 뭐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뭐 시끄러울 수 있는데 저는 이 코너가 너무 좋은 게 나는 이렇게라도 스트레스 풀잖아요. 어디 가서 지금 열받는 일 여기서 그냥 소리 지르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이 코너가 그래서 좋아요.
1: 구기가
0: 저는 좋아요. 저는
1: 구기가 생각을 바꿨네. 전에만 해도 출연료 안 준다고 궁시렁궁시렁 했는데 요새 그런 게 없어. 얼마나 멋있어.
0: 아, 그게 그거 있잖아요. 남녀가 헤어졌을 때, 네. 예를 들어 실연을 당했을 때, 네. 4단계 정도 있대요. 처음에는 분노, 2단계는 뭐 체념, 3단계는 뭐 슬픔, 뭐 이런 게 있대. 제가 그 체념 단계예요. 체념 단계. 출연료 뭐 이제 체념이지만.
1: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상실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야. 아. 부정, 분노, 타협.
0: 아, 진짜?
1: 절망, 수용, 이런 5단계. 와, 형 진짜. 4단계가 아니고 5단계.
0: 선생님 진짜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똑똑하신 것 같아요. 진짜. 아, 이거. 얘네들 이렇게 막걸리 드실 때는 진짜, 와, 이분이.
1: 시끄러워.
0: 초등학교 나왔나, 막 이럴 정도인데.
1: 나 요새 막걸리 안 먹어.
0: 안 드세요?
1: 아, 나 술 안 먹어.
0: 아, 되게 진짜. 너무 술, 박식하신 것 같아요.
1: 나 술 끊은 지 지금 사흘 됐어.
0: 정말요? 왜요?
1: 뱃살 많이 줄지 않았냐.
0: 오, 많이 들어갔는데.
1: 나 이제 좀. 당뇨이기 때문에 당뇨인이 돼가지고 앞으로 내 갱생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 나보고 술 막걸리 먹자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0: 응? 그럼 이제 술을 안 드시는 거야?
1: 안 먹어, 안 먹어.
0: 그럼 이제 뭐 하고 사실 거예요 이제? 아니, 담배도 안 끊으시고 담배 끊고, 술도 끊으시고 이제 뭐
1: 술 끊고
0: 그냥 평생 이거 방송만 하고 사셔야 되겠네.
1: 아, 평생 어떻게 해? 이거 막 얼마 하겠어요? 예. 아,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그런 걸로 돌려야지.
0: 제가 봤을 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TBS의 이 힘든 시절을 지금 열심히 버텨주시고 계셨지 않습니까?
1: 버티면 뭐야? 돈을 줘야지.
0: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또 이제 잘 되는 날이 올 거 아니야, 방송국이.
1: 그런 날이 올까?
0: 아니, 만약에 정상하게 된다면 이 선생님은 이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1: 그런가?
0: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뭐 나 뭐 지금 뭐 70 넘었다고 나 자를 거야?
1: 뭔 내가 70이야 이 사람아.
0: 나중에.
1: 66밖에 안 됐어. 왜 이래?
0: 그렇게 되셨을 때.
1: 네가 인간이야? 왜 선배 나이를 그렇게 올려?
0: 나중에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1: 예. 알았어. 아이 고마워. 구기밖에 없다.
0: 만약에 저희 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1: 말 안, 빠블로 말 안 들으면 얘기하라고?
0: 예.
1: 쟤도 내년이면 환갑이야.
0: 아니면 말 안 들으면
1: 쟤도 은퇴야 이제.
0: 확 유튜브에 올려버릴 테니까. 제일도 잘랐다고.
1: 야, 노래 하나 틀어. 긴 걸로.
0: 왜?
1: 하나만 더.
0: 오늘따라 유독 더 하기 싫어.
1: 아, 나 힘들어. 하나만 더 하고 노래 듣겠대. 네. 쟤도 고집 있네. 쟤 김가인데. 네. 김경래인데. 수능 안 간가, 쟤도?
0: 아니.
1: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합니다.
0: 네.
1: 5740번님. 처인 휴게소인데 잠시 쉬고 있습니다. 대신 화 좀 내주세요. 어제 8시 30분쯤 퇴근해서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 횡단보도 불은 빨간색이고 제가 우회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저씨 한 분이 횡단보도에서 어두운 데 내려와서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약간 횡단보도 불이 빨간색이면
0: 큰일 뻔했네.
1: 예. 네, 그거 건너면 안 되잖아. 예. 얼마나 놀랐는지 급정거하고 창문 열고요. 예. 아저씨! 예. 아저씨! 이렇게 외치셨겠지?
0: 네, 그렇겠죠.
1: 아저씨! 에이, 부르는데도 한 손에는 술병,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차들이 양방면에서 다 놀래서 쓰고 술 드신 게 정말 얼마나 화가 나는지.
0: 진짜 대박이다.
1: 제발 술 먹고 그러지들 맙시죠.
0: 야, 이씨 정말 아주 그냥 신났네, 신났어. 아주 자, 지세상이네 아주. 완전 지세상이야.
1: 빨간 신호등이에요.
0: 아이씨, 죽고 싶어! 죽고 싶어! 병풍도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한번 제대로 맡고 싶어! 아주 그냥! 큰일 나요! 어쩌다, 그 신호등 이렇게 건너 큰일 난다고! 혼자 죽는 거 아니야! 혼자 가는 거 아니야! 그냥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래, 야, 진짜. 어? 그 술을, 술 먹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술 끓어, 술 끓어. 옆에 지금, 우리 선배 술 끓었대잖아.
1: 아, 며칠만.
0: 술 끓어!
1: 아, 며칠만 끓었다고, 이 사람아.
0: 무당 광고 놀라고 아주 그냥, 어?
1: 아니, 죽일 때까지 술을 어떻게 안 먹어. 먹긴 먹어야지.
0: 당분간 끓어, 그럼! 당분간,
1: 왜 당분간 끓어.
0: 끓으라고,
1: 당분간.
0: 아니,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이러다가.
1: 왜요? 아니. 자, 최욱 씨가 대신 화내주러 온 게 아니라, 스스로 스트레스 풀러 왔습니다.
0: 어떻게 또 술병을 들고 다녀? 아우, 정말, 진짜, 그거는.
1: 네가 인간이야, 아, 네가 인간.
0: 진짜. 그 가족분들이 본다고 생각해봐, 그거. 얼마나 창피한 거야, 그게?
1: 아이, 좋아. 이거 잘하네. 자, 노래 이제.
0: 착착 참아오, 술 좀, 자.
1: 노래 듣겠대. 가만있어봐. 청취자 신청곡으로. 이거 긴 거냐?
2: 뭔데요?
1: 잔나비가 부른 노래라는데.
2: 네.
1: 노래가 긴 게 아니라 제목이 긴 노래래. 저 가로 안에 든 게 저기 노래 제목이라 하는 거야?
2: 이거 뭘 제목이야? 가사지.
1: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0: 잔나비 뭐하는 짓이야 이게? 제목을 이렇게 크게 하면 어떡해. 그렇게 하면 가뜩이나 옆에 선배님 지금 어? 뭐가 퍼가지고 지금 말룩질기고 줄여! 줄여! 줄여!
1: 아, 노래 줄여! 제목 기네.
0: 사랑하기 상스 상스 짤래 이러고 줄여.
1: 예, 자 그러면 잔나비의 긴 제목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 노래 되게 좋아요 이거.
1: 예.

0: 네, 잔나비의 노래 제목을 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예. 노래 제목을 다시 한번 소개하라고? 네가 읽어봐. 응? 네가 읽어봐.
1: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는 뭐하지? 세게! 길어! 줄여! 줄여! 줄여! 자. 어, 그렇게 끌고 있어 말이야. 어?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자, 이제 3740번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홈쇼핑에서 고등어 자반을 샀걸랑요. 근데 냄새가 너무 나서 교환을 요청했어요. 근데요, 냄새 나는 거는 주관적인 생각이라 그러면서 교환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혼자 당신 생각이다 이런 얘기야.
2: 아, 주관적이다.
1: 네. 네. 두 개를 꺼내서 구워 먹다가 상한 냄새가 너무 심해서 버려버리고 남은 것도 모두 버렸습니다. 먹는 거 같고 장난치는 거 너무 불쾌합니다.
2: 네.
1: 저는 2시면 허리케인 라디오 틀어놓고 일하는 배송기사인데요. 두 분의 입담과 혼내주는 코너를 드리면 크크크 웃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네. 진짜. 네. 네, 항상 화이팅 하시고. 어? 아니 난 살다 뭐 바꿔달라면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냄새가 너무
1: 당연하지,
2: 많이 나는데.
1: 당연하지 먹는 건데. 어?
2: 아니 네. 난 살다 무슨 냄새가 주관적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네가 먹어 그럼!
1: 그렇지.
2: 네가 펼쳐먹어 네가 먹어봐! 어? 야 썩은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데 뭔 주관이야 주관은! 맨날 시험 볼 때 주관 지금 다 틀렸어 무서워! 네가 인간이야!
1: 아유 잘하네.
2: 이건 네가 인간이야 고등어지! 이런 썩은 고등어 같은 인간이 아주 그냥 어? 네가 다 처먹어!
1: 아, 야. 화라산. 야, 최국이 잘한다.
2: 아, 노래 들어요, 노래. 아, 힘들어. 아.
1: 머리 띵해졌어?
2: 네, 긴 거 들어요, 좀 이따가.
1: 네. 오, 저혈당 온 거 아니야?
2: 아니요.
1: 괜찮아?
2: 아니, 지금 단 거 먹고 있잖아요,
1: 지금. 아, 먹고 있네, 괜찮네. 에이. 자.
2: 아우. 아, 이거 진짜 너무하네, 진짜.
1: 문자 이거. 하나 더 하고 노래 듣지 않는데.
2: 아니, 그리고 홈쇼핑 이거 안내하시는 분일 거 아니에요? 사장도 아니고. 근데 왜 안 바꿔주냐?
1: 그러니까. 아, 그러고 저게 문제가 아니야. 어? 지금 먹는 거 갖고 장난친다 그러니. 네. 어제 그 뉴스 봤어?
2: 뭐 어떤 뉴스?
1: 너 집에 텔레비전 있어 없어?
2: 아, 뉴스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봤냐?
1: 아니, 집에 텔레비전 있어 없어?
2: 있어요. 예.
1: 그럼 그 뉴스 봤을 거야. 중국에서.
2: 예.
1: 중국에서.
2: 아, 예, 예, 예. 봤어.
1: 무슨 포름 알데이드.
2: 예, 배추를 신선하게 하려고.
1: 그거 한번 해.
2: 포름 알데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1: 그렇지. 포름 알데이드가 청산가리라며.
2: 뭐 발암물질이래요.
1: 발암물질. 아, 그러니까 우리말로 맞아?
2: 포름알데히드
1: 청산가리.
2: 설마 청산가리겠어?
1: 청산가리래잖아. 포름알데히드 써 있잖아 영어로.
2: 그럼 그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입된지 여부는 아직 저 조사 안 되니까.
2: 거기 네? 기사에는 그 중국 그뭐 중국이 어느 지방으로 간다고 하긴 한 거 같더라고.
1: 그러니까. 네. 그리 갔으면 좋은데 네. 우리나라에는 안 왔어.
2: 우리나라 오기만 해 보내기만 해봐 주냐?
1: 어?
2: 아니 무슨 맥주에 오줌을 누출한다 이 왜 그런 거 있죠?
1: 네가 인간이야?
2: 네가 인간이야?
1: 아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중국말로 해야지.
2: 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중국말 어떻게 해야 되지?
1: 나도 몰라. 대충 해봐 그냥. 개그맨.
2: 네가 인간. 아 나 이런 걸 못해. 아 진짜 아, 죄송해요.
1: 아이고 자.
2: 아 그리고 네. 괜히 또 제가 또 이렇게 가면 또 살짝 정치적으로 또 비화가 될 수 있어요.
1: 아 오케이 알았어요. 네. 네. 자 이번에는 7242번님께서 길게 문자를 줬네.
2: 길어?
1: 19형 최국 씨 더운 날에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에서 개인 택시 운행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저녁 무렵인데. 술 취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탈 때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해줘서 15분 정도 운행하고 도착해서 보니까 옆으로 쓰러져 잠이 들었더라고요.
2: 어, 진짜?
1: 손님을 흔들어가지고 간신히 깨우니까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우리 집 아니야? 그러면서 근처 아파트 동을 몇 바퀴를 돌면서 물어봤더니 결국엔 처음 왔던 곳이 맞더라고요.
2: 아, 맞아.
1: 내릴 때도 너무 많이 취해하셔서 간신히 부축해서 내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차비가 없다면서 배째라고 주차장에 들어넣어갖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아이고. 그래서 차비도 못 받았고요.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해주고 왔습니다. 최국 씨 술 취해갖고 택시비 안 주고 바닥에 누워 주무신 이 승객 혼 좀 내주세요. 네. 그러면서 신청곡은 전람회의 취중진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자 일단 취중진담은 조금 이따 하고 네. 네. 그 승객한테 한마디.
2: 술 좀 작작 처먹어요. 작작 드셔. 그러다 못하면 큰일 날라고 말이야. 어? 그렇게 모는도 못 가는 정도로 그게 먹을 거면 집에서 먹든가 뭐 하는 거야. 기사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어? 그 뭐지?
1: 뭐?
2: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에 보내버릴까 보다 그냥.
1: 아 좋아 좋아.
2: 어?
1: 야
2: 음주는 하모니야.
1: 아.
2: 조화롭게 쳐오라고.
1: 뭐가 하모니야 음주가.
2: 응용. 응? 기사님 저 돈도 없어? 차비도 없어? 아주 그냥 차비는 남겨놓고 먹어야지 술.
1: 저 승객은 완전히 저 최국 씨 덕분에 출세했네.
2: 양주에서 개인 택시 운행하고 계시는데 양주 처먹고 돈이 없으면 어떡해.
1: 양주 먹었는지 뭐 먹었는지 티가 아니야.
0: 아, 라인 그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냥.
1: 아, 라인 맞추는 거야?
2: 꺼져버려!
1: 아이고.
0: 자, 그거 짚고 갑시다. 아까 뭐. 그 포름알데히드가 청산가리냐. 이거에 논란이 많아요, 지금.
1: 뭐래?
0: 채팅창 뭐 이런 데서.
1: 뭐래, 근데?
0: 뭐 청산가리 아니다. 뭐, 이렇게
1: 아,
0: 하시는데.
1: 청산가리는 아니, 포름알데히드. 예. 아니, 내가 저 밖에 바블러한테 물어봤잖아. 포름알데히드 청산가리 맞지?
0: 포름알데히드, 저기.
1: 제가 끄떡거렸어.
0: 구호공사님, 포름알데히드는 청산가리가 아니고, 사이나. 아이고, 문자.
1: 사이나?
0: 문자를 읽는데 넘겨버리면 어떡해요?
1: 아, 사이나. 사이나 저거 아니야? 꽁 잡을 때 쓰는 거.
0: 그거.
1: 한겨울에. 예. 사이나 나 논다 그러잖아.
0: 예, 저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지금 읽은 거예요. 사이나. 야, 아, 진짜 오랜만이다. 사이나.
1: 예, 예. 예. 사이나구나.
0: 저도 그 경험 있어요.
1: 뭐.
0: 겨울에 시골에서.
1: 꽁 잡을 때?
0: 예, 그 벽시에다가 사이나.
1: 벽시 내지는 콩 같은데.
0: 예, 거기다 사이나 이렇게 그렇지, 묻혀가지고 그렇지, 해놓으면 그렇지. 꽁이 먹고 가는 그렇지, 거 아니에요.
1: 예. 예. 근데 걔네들이 바로 죽질 않아.
0: 아, 그래?
1: 먹고서는 한참 저기 가서 그냥 떨어지잖아.
0: 꽁고기 드셔보셨어요?
1: 아, 꽁고기 맛있지.
0: 그렇게 맛있다는데.
1: 달짝지근하지.
0: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1: 제주도 가면 꽁고기 많이 팔잖아요.
0: 아, 진짜.
1: 제주도 안 가봤구나.
0: 아니, 가보긴 했는데 못 먹어봤죠. 한번 먹어봐야겠다.
1: 왜 돈이 없어서 못 먹었어?
0: 아니, 아니, 잠깐. 먹을 생각을 네. 미처 못했어요.
1: 나중에 네. 형 같이 가면 내가 하나 사줄게.
0: 알겠습니다. 꽁고기?
1: 네, 꽁고기. 예.
0: 그거 뭐, 암컷 스컷 중에 뭐, 어떤 게 더 맛있어요?
1: 그런 건 모르겠고. 예.
0: 닭은, 아, 족발은
1: 그 족발은 여기서도 팔고.
0: 그, 뭐지?
1: 뭐.
0: 암컷 족발이 더 맛있다며요.
1: 꽝?
0: 아니, 족발.
1: 돼지?
0: 예, 족발.
1: 아, 그런 이론이 또 있어? 너 화내기 싫으니까.
0: 암돼지, 암돼지.
1: 화내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 그만하고.
0: 어이, 미쳤어요?
1: 자, 2311님께서 자, 짧게 문자를. 와이프하고 같이 차 안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와이프는 시끄럽다고 난리고요. 와이프 혼 좀 내주세요.
2: 와이프 저 차 내리라고 그래요. 내려줘. 와이프님, 사모님 그냥 들어.
1: 저거 해 저거.
2: 남편이 재밌대잖아요.
1: 저거 해.
2: 어?
1: 일론 머스크 스타쉽 태워서
2: 집에. 아까 했잖아요.
1: 아, 그러니까 화성 보낸다 그러지 말고 집으로 보낸다 그래.
2: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집으로 보내버릴까보다. 우리 사모님.
1: 네, 좋습니다. 네.
2: 사모님, 이거 계속 듣다 보면 그거 저 인이 베겨가지고 네. 적응 돼요. 네.
1: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7242님의 신청곡 아까 전람회 취중 진담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아까 저 최국 씨가 뭐 암꽁이냐, 뭐 이렇게 어떤 맛이냐 그랬더니 폭풍의 더덕님 아이디로 네. 암꽁이 맛이 있습니다 그러셨는데 암꽁이 맛이대. 예.
1: 아, 그래요? 예. 암꽁? 예.
0: 자, 이번에는 8879번님께서 아주 서러운 문자 보내주셨어.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아주 억울한 사연이라고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당진에서 갈치 조림집 하는 사람들인데요. 2년 전부터 갈치 조림을 1인분에 10,000원, 국내산 갈치 한 마리씩 조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에 국내산 갈치 한 마리씩 한다 이거요.
1: 네?
0: 2년 전부터. 네, 네. 근데요, 한 번은 어떤 여성분이 2인분 배달 주문을 해서 배달해 드렸더니 1시간 후에 아니 2인분의 양이 왜 이렇게 적냐고 따지더라고요. 10,000원에 한 마리고 세 토막 내서 드리면 여섯 토막 2인분이거든요. 네. 아, 진심으로 이 손님 너무하는 거예요. 지금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1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만 원이 아니고.
1: 아이고.
0: 최국 씨, 맞아. 호통 좀 쳐주세요.
1: 아, 진짜. 만 원에, 2년 전에 만 원이면 그건 진짜 감지덕지질 거를 또, 아,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뭐 어떡하는 얘기야, 지금. 야, 1인분에 세 토막이면 2인분에 뭐야? 3 더하기 3 뭐야? 너 수학 못해? 산수 못해? 여섯 토막 맞잖아! 뭐가 잣대야, 뭐야! 뭐가! 뭐가 이렇게 많이 좀, 뭐, 많이 먹으려고, 진짜, 어? 할 말이 없어가지고.
0: 갈치는 한 번.
1: 네가 인간이야?
0: 갈치는 한 번이라고. 세토막 한 번.
1: 갈치는 하모니야?
0: 하모니를
1: 조화롭게
0: 세...
1: 먹고
0: 그렇지 세 토막 짝짝 나가는데
1: 세 토막 세 토막 여섯 토막
0: 그러면 네 토막을 줘야 돼 그래
1: 뭐 얼마 더 달라는 거야
0: 아니 갈치 세 토막이지
1: 세 토막인데 몇 토막 달라는 거야 지금 돈 더 내라 그러면 어
0: 아니 한 마리 갖고 세 토막 치나 다섯 토막 치나 똑같은 한 마리인데
1: 야 그렇게 소개하면 네가 그냥 가게 차려가지고 네가 해가서 네가 먹어
0: 네가 음식점 해봤어 그래
1: 어쩌라고 어?
0: 네가 음식점 해본 적 있어? 그래.
1: 네가 식당 뭐 해본 적 있어? 음식점 해본 적 있냐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게?
0: 그렇지.
1: 어? 예. 이 갈치조림 이거 국내산을 한 마리에 만 원에 파셨다 이 피눈물을 먹고 파셨는데 자 그거를 쪽다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 사장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진짜
0: 야,
1: 아 진짜
0: 최국 씨 오늘 아니
1: 이래서 이제 사람 잘해주면 안 돼 이래서 아, 이래서 아 정말
0: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 화내는 연기 아 이거 아카데미 주연상감이야
1: 아니 무슨 뭐 아까는 뭐 냄새도 주관적이라고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양도 주관적으로 아유 너 혼자 다 해먹어라 아주 그냥
0: 이거 이 대화남은 저 뭐야 아카데미상 그런 거 후보 안 되냐 에미상 그런 거
1: 에미상이야 어버이날 주는 거야
0: 알거 말고 얘 왜 이래 네. 아 미국에서 주는 상 있잖아 아니면 우리나라 뭐 대종상 그런 거 안 되나 예
1: 잘리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0: 자, 이번에는 1034번님. 택시 기사님이요. 손님이 있는데도 운전하면서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보더라고. 아저씨, 그러면 안 되지. 아마 요 택시 탔던 손님인가 봐. 너무 황당해서 보냅니다. 이런 사람 헌 좀 내줘요.
1: 야, 당신 미쳤어! 이 아저씨가
0: 네가 이순재 씨야
1: 야! 이순재 선생님이고 야 아니 지금 운전 중에 지금 손님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택시기사라는 사람이 핸드폰을 보는 것만 해도 지금 위험천만 시키는데 거기서 뭐 야동을 쳐봐 야 야동을 봐 야동 네가 인간이야
0: 에이, 좋아 에이, 잘했어
1: 집에서 봐 아니 집에서도 보면 안 되나 왜 야동을 봐, 왜 야동을 거기서?
0: 보는 건 자유지. 근데, 이 택시 기사하신 분이 보면 안 되는 거지.
1: 아, 어떻게 손님 앞에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진짜. 기사님 신고해. 경찰 신고해, 이거. 이거 범죄야.
0: 큰일 납니다.
1: 큰일 나.
0: 네. 이거 저 살인미수. 미필적 고의에 한 살인미수.
1: 아니, 이거는 지금 기사님 이게 정신적으로 좀 뭔가, 이거.
0: 맞아.
1: 네, 이거 좀 이상해, 내가 봤을 때.
0: 아, 적성검사 새로 해야 돼.
1: 네, 아니, 생각이 안 나. 손님 앞에서 네. 운전 중에 핸드폰을 보는데 야동을 볼 수, 야, 미쳤구나, 네. 이거.
0: 자, 이번에는 8600님. 2024년 1월 7일 날 대신 화내줬던 거를 AS 부탁합니다. AS 해달래. 뭔가 고칠 게 있나 봐. 당시에 춘천사는 재겸이에게 서초동에서 18년 전인 2006년 생활비로 빌려줬던 돈 500만 원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고쳐서 방송을 부탁해 주세요. 네. 재겸아, 춘천 사는 재겸이 아는 분들, 재겸이가 20년 전에 빌려간 500만 원 이자는 필요 없고 원금 500만이라도 갚아. 아무리 채권 소멸 시효가 있어도 그렇지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돈으로 생활도 하고 자식도 키웠고 했으면 달라는 소리 안 한다고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임마. 연락처가 바뀐 것도 아니야. 갚아. 빨리 갚아. 춘천 사는 재겸이 아는 분들 방송 들으시면 재겸이한테 야 너 방송 나오더라 얘기 좀 해주세요.
1: 재겸아.
0: 오늘의 주인공이 재겸이에요.
1: 춘천 사는 재겸아. 재겸아. 재겸아. 동갑포 재겸아. 동갑과 재겸아. 우리 재겸 재겸 재겸 춘천 사는 재겸. 재겸아. 다 춘천 사시는 분도 바로 저기 재겸이라는 이름한테 다 물어보세요. 혹시 너 옛날에 친구한테 생활비 빌린 적 있냐 500만 원? 다 물어봐가지고 찾아내면 바로 동갑포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겸아. 동갑포! 동갑포! 이자 필요 없어. 원금 갚어! 원금 갚어! 그걸로 너 자식 키우고 교육시키고 다 생활도 다 했자! 재겸아! 동갑과 나도 힘들어! 재겸아! 재겸아! 춘천 사는 재겸! 춘천 사는 재겸이 동갑포! 8600님 혹시 저 받으시면 저 2만 원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 저기.
0: 500만 원 중에서?
1: 네. 이렇게 해드렸는데.
0: 아. 네. 조금 더 달라고.
1: 동갑포.
0: 한 20만 원 달라고 그래, 20만 원.
1: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0: 자,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미스김이 부릅니다. 옆구리.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자,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최익 씨, 네.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게 노래 틀은 타임이 조금 저기 하네.
1: 뭐가?
2: 그렇죠. 노래 듣고 또 이제 인사드리고 또 이제
1: 끝곡 들어야지.
2: 끝곡 네. 들으니까. 네. 너무
1: 그래서 뭐 PD가 진행을 잘못하는 건가?
2: 아니,
1: 제가?
2: 아니, 너무 좋다고요. 아, 너무 좋다고. 네. 요거 좀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노래 한 6곡에 네. 화 한 두 번 내는 걸로 하시죠.
1: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재룡 가수가 부릅니다. 굴러온다. 복덩이 온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내가 최고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0: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4: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6: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7: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8: TBS 교통정보
9: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에 5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지고요. 김포 방면으로는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한강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어렵고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의 4차로에서는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 북단에서 남단으로 내내 밀리고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서홍 분기점 부근 3, 4차로에서 화물차의 추돌사고 처리작업을 하고 있어서 불편하고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면 포곡 1터널 부근 갓길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아름다워라. 오늘 출연하는 성환 씨와 가수 진영 씨 있죠? 가수 진영의 노래 더없이 좋은 날, 이 노래 듣고 시작합니다.

0: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7080 추억의 멜로디를 즉석 라이브로 가슴 한복판에 꽂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월간 아름다워라. TBS에서는 이미 뭐 히트곡입니다. 아름다워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 출신 맛살아있네 기타리스트 겸 가수 성환씨 어서오시고요.
2: 예, 안녕하십니까. 가수 성환입니다.
1: 예, 그리고 이분은 피아니스트 겸 가수죠. 마찬가지로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는 이미 히트가수 자작곡 덥시 좋은 날 조금 전에 들었던 노래 왕성하게 활동하는 대구 출신의 감성 유튜브 스타 가수 진영입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1: 네. 성환 씨, 네. 조금 전에 저 3부 끝날 때, 2부 끝날 때쯤에 네. 8516님이 아름다워라 네. 노래 신청했던 거. 네. 막 놀라가지고 저 TV도 오더라고. 내가 다 봤어.
3: 아이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1: 네. 소감 좀 얘기해 줘봐요.
2: 아니, 우리 그, 일관님께서 맨날 이미 TV에서는 히트곡이라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1: 어디 라디오 이렇게 해서 본인의 노래가 이렇게 신청곡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가본 적 있어요?
2: 처음인 것 같아요.
1: 처음인 거죠.
2: 네, 유튜브 방송 말고.
1: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저, 이, 그 또 청취자께서 소밥 주러 다니는 분인데 안성에 지금 계시대는데 네네. 노래를 그냥 곡만 신청이 아니라 네. 노래를 두 소절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아, 대단하십니다.
3: 대박, 대박. 네.
1: 자, 오늘 일단 예, 월간 아름다워라 즉석 라이브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듀엣곡을 듣고서 강진 씨 지금 밖에 또 대기하고 있는데요. 강진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단 오늘 듀엣곡 두 분의 노래 네. 성환 진영의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해왔습니까? 첫 번째 곡으로?
2: 날이 좀 덥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처질 수 있는 시간대니까 조금 네, 좀 신나는,
1: 신나는 노래
2: 비트 있는 네네. 곡으로.
1: 뭐죠? 네.
3: 서울 패밀리 네. 이제는
1: 이제는 이 노래
3: 네, 같이 하시죠.
1: 이제는 네, 그러면 네. 성환과 진영 성환이 같이 부르겠습니다.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두 가수 성환진님의 띠엣곡으로 선물을 받아봤습니다. 서울패밀리 이제는 다 듣고 왔는데 네. 그 저 아까 왜 이렇게 이제 아까 삐끗했어요?
1: 저는 악보가 없어요.
0: 예?
1: 악보는 우리 진영 씨만 보이니까.
0: 왜? 그 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1: 아, 이 두 대 같이 틀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 저 저걸로 플레이를 하니까.
0: 아, 반주기는 지금 진영 씨 앞에만 있는 거고.
1: 그렇죠.
0: 아, 나는 앞을 보고 있는데 그 가수가 네. 틀렸다고 그래. 네. 뭐라 그럴 건 아니네.
1: 아, 네.
0: 내가 아까 신청곡 들어왔다고 그래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1: 네, 맞아요. 흥분했어요.
0: 그 감동에 젖어가지고 네, 네.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네, 삐끗한 건 아닌가 싶었는데.
1: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참
0: 좋습니다. 야, 오늘 저 성환이 완전히 오늘 게이트 탔네. 그 청취자님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1: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키쇼는 안성에 계신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0: 자, 한 청취자께서 진영 성환으로 멤버를 구성해서 뉴 서울 패밀리를 결성하자 이렇게 아이디어 주셨는데. 두 분이 함께 남매로 비슷하게 노래 하러 다닌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진영 씨?
2: 아니 일만 주시면 뭐 가야죠. 아,
0: 여보세요, 내가 일 드릴 순 없는 거고. 아니 어떠냐고 두 분이 합이 맞을 것 같아요?
2: 그럼요. 그럼 맞춰갈 수 있고 네. 이미 우리 또 우리 여기서 많이 맞췄기 때문에
0: 거의 1년 넘게
2: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1: 이미 합이 네. 딱 맞춰져 있다.
0: 뉴 서울 패밀리보다 이름을 하나 짓지 뭐 그냥 뭐 네. 허리케인 남매 이렇게 하고 허리케인이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2: 아, 네? 좋네요, 좋네요.
0: 좋아요.
2: 네.
0: 그리고 청취자분들 제 대부분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니까.
2: 네.
0: 제가 피아노는 진영 씨가 연주를 하는 거고 기타는 성환 씨가 하는 거다.
1: 네.
0: 그렇지만 또 반주기는 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야죠. 노래.
2: 네,
0: 소리가 어떻게 나는 건지.
2: 반주기가 또 하나 켜져 있고
0: 네,
2: 네 이제 피아노도 곁들일 수 있고 그냥 혼자만으로 또 기타도 연주하시면서도 할 수도 있고
0: 네.
2: 뭐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피아노 한번 좀 연주 좀 해보세요.
2: 그렇게 좋던 그날이
0: 그렇지 거기다 기타 기타
1: 그렇게
0: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자 엘프 반주기가 이제 혼합이 돼가지고 자 여러분의 생방송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월간 아름다워라 오늘 저기 지금 들어올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모십니다. 구성진 목소리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가수입니다.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 우리의 가슴을 심금을 울리는 가수 강진 씨입니다. 자 입장해 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네, 커피 한 잔 들고 오겠습니다. 올려 올려 오십시오. 아 형님 올려. 야 월드스타 월드스타. 야 한해 겨울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3: 지난번에 그랬어요. 형님 왔습니다.
0: 아, 어서 오십시오. 예.
3: 야.
0: 지난번에 저, 네. 어디 저 직접 제가 신청을 못 했는데,
3: 네.
0: 그 요새 그 MBN에
3: 예.
0: 김주아 씨가 하는 데이앤나잇.
3: 예.
0: 아, 거기 출연해가지고.
3: 거기에.
0: 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3: 그래요?
0: 예. 기사 못 보셨어요, 형님?
3: 기사 못 봤어요.
0: 에이, 또 이러실까. 한결같으시죠.
3: 아우님이 그 프로, 그런 프로를 하나 해야 되는데.
0: 아이, 고맙습니다. 일단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3: 예, 청취자 여러분, 뵈겨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0: 네.
3: 날씨가 조금 이렇게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춥습니다.
0: 그래도 형님은.
3: 아, 춥습니다. 이거. 네. 너무 덥습니다.
0: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어요?
3: 더 먹었어, 내가.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0: 네, 우리 진희 형님은 뭐 워낙 날씬해가지고,
3: 네네.
0: 더위 같은 거는 잘 안 타실 것 같아요.
3: 우리 집에서도,
0: 네.
3: 여름에 많이 좀 이렇게, 좀 안 맞아서 다퉈요. 집사람은 덥다 가고
0: 예.
3: 나는 적당히 좋다고 그러고
0: 예, 예, 예.
3: 그래서 에어컨을 좀 줄여라 꺼라 그러 한쪽은 예. 덥다고 더 키고
0: 예.
3: 여름만 되면 좀 불편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3: 그 자기가 좀 그 관리를 좀 하면은 덜 더울 텐데
0: 예.
3: 네,
0: 형님, 형님
3: 있으니까
0: 부부싸움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해기가 사실. 자 일단 저 후배 가수 두 분 저 강진 선배한테 인사 좀 하시고.
1: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밖에서 예, 인사 좀 해주세요. 네.
3: 성환 씨,
0: 네. 여기 성환 씨.
3: 그러니까 성환 씨, 진영 씨.
0: 진영 씨.
2: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3: 아 진영 씨, 그리고 성환 씨는 그 통기타 들고 있는데 좀 안 어울려. 네, 그러면 통기타 가수들은 대부분이.
0: 네.
3: 좀 허리오리하고 좀 약간 애소한
0: 그렇죠 그렇죠
3: 저 가수가 많거든요.
0: 예, 예.
3: 통기타 가수 치고 저렇게 통통 부은 사람 처음
0: 봤어요. 아 유머 코드 하신 거야?
3: 네.
0: 아, 너무 근데 많이 늘었다 유머.
3: 약간 그 저 트로트 가수 같아요.
0: 그런데
1: 네.
0: 성환 씨가 지금 뭐 통통은 하지만 얘기
3: 네.
0: 들어보면
3: 네.
0: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타 공부를 시작했대요.
3: 기타 공부를.
0: 기타 공부. 어.
3: 그때도 몸이 좀 컸어요.
1: 날 때부터 컸습니다. 네.
3: 아, 몸이 크면 아무래도 울림통이 네. 좋으니까 네. 노래하는 데 도움이 되죠.
0: 그때
3: 우리, 저... 아, 우리 진영 씨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안 했어요?
0: 여기 진영 씨는 이제 대학에서 피아노를 아예 전공을 했던 와, 분이고.
3: 네. 피아노 잘 친 사람 되게 부러워요.
2: 네. 아우, 선생님도 잘 치실 것 같은데.
3: 아유, 눈, 눈하고 입이 굉장히 예쁘죠.
0: 예. 네. 누가요? 진영 씨?
3: 니니. 네. 네.
2: 감사합니다.
0: 피아노 치는 사람 좋아하신다고, 형님? 예? 네?
2: 선생님.
0: 저도 하잖아요, 피아노. 저도.
3: 피아노.
0: 저도 피아노 하죠. 예. 네.
3: 한번.
0: 자. 하여튼 이제 아름다워라 두 분이 이제 우리 강진 선배님 네, 네. 예, 만난 기념으로
3: 네.
0: 강진의 그 대표곡 있잖아 땡벌 예?
1: 네
0: 그죠 요거를 즉석에서 이 네. 히트곡을
3: 아
0: 즉석에서 이제 후배들이
3: 불러주신다고
0: 네, 예, 예. 그래서 어허. 어떻게 1절만
2: 네
0: 땡벌
2: 네.
0: 한번 두 분이
2: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한번
3: 둘이
2: 도전
0: 일단 반주기
2: 찾았어요
0: 찾았습니다 네. 어 그러면
2: 도전
0: 자, 그러면.
3: 아, 듀엣으로 같이 하신다고?
0: 강진 선배의 땡벌을. 불의 명곡.
3: 굉장히 특이한.
0: 땡벌. 1절을 지금부터. 예, 아, 허리케인 남매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데 떨립니다.
0: 박수!
3: 특이한 땡벌이 될 것 같습니다.

0: 소환 가수가 이제 형님 역할을 하면서 땡벌을 불렀는데
1: 땡벌이 굉장히 고급져졌어요.
2: 아, 이게 극찬. 어,
1: 그리고 아,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체격이 크면은 아무래도 울림통이 좋거든요. 괜찮은 사람. 그런데서 저음이 잘 나와서 너무 듣기 좋았고. 아, 통쾌하고나
0: 또.
1: 통쾌하고 금반하고 딱 어울려서.
0: 진영 씨는 어떠세요?
3: 전 잠깐만 한 순서를 해가지고. 그죠?
1: 아니,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굉장히 좋은 땡벌이 됐어요.
0: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여름에, 근데 제가 옛날에 그 한여름에 등산을 네. 가다가요. 네. 진짜 땡벌한테 그 말벌 있죠, 말벌.
1: 네네.
0: 말벌한테 여기 쪄가지고 한 보름 동안 고생했어. 가려움증이 말이죠. 보름을 네. 가더라니까, 10벌 가가지고.
1: 와.
0: 그... 종아리 있는 데를 물렸거든요. 걔네들이 말벌인지 땡벌인지 모르겠는데 등산로 옆에 그 숲속에 어디다 집을 짓고 산대요.
1: 네네.
0: 그래가지고 신발이 싹 지나가면 걔들이 튀어나가서 딱 도망가는데.
1: 맞아 맞아.
0: 아 땡벌이 아주 무섭긴 무섭다.
1: 그러면 그때 뭐 발랐어요? 된장 발랐. 우리 시절 어렸을 때는 된장 발랐는데.
0: 된장까지는 안 바른 것 같고 물파스 좀 바르고 그랬는데 금방은 안 낫고 하여튼 보름 정도 지속됐던.
1: 많이 붓죠?
0: 예, 많이 부었어요. 빨갛고.
1: 그러니까 조심해요. 너한테 조심하세요.
0: 아니, 저 형님 말이죠.
1: 말 안 들으면 벌 다 풀어버릴 거예요.
0: 이 노래가 워낙 그 나훈아 선생이 네네. 작사 작곡한 노래라고 그러는 거죠.
1: 예.
0: 그래서 나훈아 선생한테 이 노래를 받게 된 이야기가 있던데.
1: 그렇죠. 이제 원래 그 이 노래는 나훈아 선배님이 한참 전에 옛날에 취업을 한번 하셨던 곡이 있었어요.
0: 그렇죠.
1: 그 이제 그걸 알고 내가 네. 그 일반 무대에서 이제 부르고 다니다 나중에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네. 그 노래를 좀 달라고 해서 이제 곡을 받았거든요.
0: 예.
1: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노래 잘 됐고 그래서 항상 나훈아 선배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고.
0: 예.
1: 근데 이제 그 나훈아 선배님이 원래 원곡보다는 조금 달라요. 원곡이 좀 너무 짧아서 다시 곡을 좀 이렇게 더 늘려주셔가지고
0: 네.
1: 훨씬 곡이 완성도가 높아서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0: 녹음된 이 곡의 분량은 몇 분이에요? 그러면 자체는 지금 AR 자체 녹음 한 3분?
1: 3분 한 20몇 초 정도 될 거야. 예. 근데 선배님이 원래 불렀던 것은 한 2분 몇 초밖에 안 됐었어요.
0: 한 1분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1: 그 치근 되다가 잠이 들겠지 그런 부분도 없었고.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한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도 없었어요. 그렇게 뭐 오늘은 장미꽃 내일은 뭐 들국화 혼자 사는 이 밤이 너무 추워요. 이렇게 끝났어요. 선배님 네. 노래는. 예. 그래서 선배님이 다시 또 딱 고쳐주셔가지고.
0: 예. 이제 밖에서 빠블로 그러는데 설명이 너무 길다고
1: 그래요. 나는 네. 저희 굉장히 그 방송 나가서 네. 말하기를 좋아해가지고 말하고 있으면 후배들이 막 마이크 뺏어가느라고 난리고.
0: 그 김주아 씨 그 데이 앤 나잇잖아요.
1: 네네.
0: 그 이제 녹화를 할 텐데 그 녹화는 어디서 합니까? 충무로 거기 MBN에서
1: 거기서 안 해요.
0: 어디서 하셨어요?
1: 삼성 그쪽에.
0: 아.
1: 신사옥에서.
0: 예, MBN 삼성이 사옥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예. 잘 지어졌어요, 그 MBN.
0: 제가 옛날에 MBN에서 한 5년 동안 주말 앵커를 했었거든요.
1: 네네.
0: 그때 삼성인가? 거기에 MBN 외주 제작센터인가? 그거 짓는다 그랬는데 거기서 하셨어요.
1: 거기서 했어요.
0: 예. 괜찮게 잘 만들어 놨습니까?
1: 아, 잘만 호텔처럼 아주 잘 만들어 놨고 연예인 대기실도 아마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기실이 좋은 곳이 거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0: 그러면 여기 TBS 여기 대기실 오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1: 이제 라디오 쪽에서는 TBS가 제일 좋아요. 너무 넓어. 여기는 들어오면 너무 넓어서 어디 앉아 있을 줄 모르겠어.
0: 그럼 MBN은 그 대기실이 호텔 같다 그러면 뭐 방도 있고 뭐 샤워 시설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면?
1: 다 있어요. 다 있고 근데
0: 워낙은 그렇게 해야 돼. 워낙 그렇게 해야 되는데
1: TBS 대기실은 워낙 넓어서 이쪽에서 저쪽 가려면 자전거 타고 와요.
0: 뭘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그냥 뻥 뚫린다 공간
1: 아니 저쪽에 앉아 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네. PD가 이쪽에 전화하더라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0: 아이고 참.
1: 자, TBS 오면은 항상 우리 고향이 온 것 같고
0: 그렇죠.
1: 너무 좋아요.
0: 그래도 이 라디오는 봐서. 이제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1: 네.
0: TV는 이제 주로 그런 예능 이제 녹화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라디오는 주로 생방을 다 하잖아요.
1: 생방이고.
0: 밀림 같은 데 아닙니까?
1: 여기는? 생방이고 지금도 저는 라디오에 대한 그 애착이 많고 애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 라디오 출연해도 저는 한 번도 옷을 대충 입고 와본 적이 없고.
0: 맞습니다. 네.
1: 항상 그거는 뭐 남한테 보여주기보다도 제 마음가짐. 예. 딱 정해놓고 제대로 입고 와야 우리 비록 안 보이지만 안 보이지만은 듣는 분들이 그래도 뭐 이만하게라도 좀 느끼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0: 예, 성현들이 그런 얘기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관을 정제하고
1: 예, 예.
0: 그래야지 마음가짐도 똑바로 된다.
1: 예, 예. 예.
0: 그 신독이라고 그러죠, 신독.
1: 예. 그렇죠.
0: 혼자 있을 때 더 신중해야 된다, 신독.
1: 예. 맞습니다. 대충 온 가수.

0: 후배들 있으면 얘기하세요.
1: 너 통통.
2: 아, 저 오늘 아니, 말은 신경
0: 통통. 아니. 근데 통키타 가수는 네. 저렇게 입고 와야 돼.
1: 아, 좋습니다.
0: 통키타 가수가 양복 입고 오면 안 돼. 잘 입었어. 깨끗하게 잘 입고.
1: 아이고. 그래서 네, 저 파블로한테 얘기 들었는데 형님 말이에요. 여기 저 작가가 없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셨다며.
0: 아니, 저희 쪽에 작가 자리 있잖아요. 네. 한 네다섯 명 쫙 앉아있었죠.
1: 옛날엔 그랬죠.
0: 그런데 오늘은 쉬는 날인 줄 알고 물어봤어요. 출근을 안 했다네요.
1: 그렇죠. 작가들 있으면 보통 세 분 정도 같이 있고 서로 뭐 요거 짧은 한순간이지만 네. 치밀하게 다듬느라고 여기저기 막 연락도 하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2: 교통 정보 뭐 그
1: 그렇습니다.
2: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다 합니까?
1: 빠블도 제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2: 김경래 우리.
1: 네, 제 네, 김경래. 아니 제 형님. 쟤도 이제 2년 뒤면 환갑이에요, 쟤도.
2: 그러니까 옛날에 초등학생 때 만났는데.
1: 그래서 여기 말이에요.
2: 저쪽에 교통부에서 놀러 왔더라고 옛날에. 네,
1: 옛날이나 뭐 아니면 다른 방송 라디오 가더라도 뭐 네. 대본이 두껍고 그러잖아요.
2: 와 우리 김경래.
1: 없어요. 작가가 없어가지고. 김경래. 제가 그냥 대충 써서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이거 김경래. 보지도 않아 이런 거. 봐야 뭐 참고할 게 있어야 보지.
2: 김경래 PD가 진짜 일을 많이. 그렇지 않아도 TBS에서 옛날부터 김경래 PD가 최고였고.
1: 네, 됐습니다.
2: 그렇지 않으면
1: 네.
2: 지금까지 끌어올 수가 없어요. 김경래, 예. 김경래 PD 아니면.
1: 아이, 고맙습니다.
2: 김경래 예. 만세! 예. TBS 만세!
1: 여보세요. 형님 이러시면 안 되고. 예. 2586님께서 네. 진영 씨 문자를 보내네. 진영 씨 목소리가 시원시원합니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예. 오늘 처음 알았대, 진영 씨.
2: 진영 씨.
1: 유튜브 네. 구독 완료했대.
3: 어머나!
1: 아이고! 오늘 두 분이 개탄네.
3: 소중한 구독자님.
1: 성환 씨는 오늘 신청곡을 형님 신청곡이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아까 어떤 청취자께서 네. 저희가 요새 이 노래를 많이 들어드렸거든. 네. 그랬더니 이 월간 아름다워라의 성환의 아름다워라 노래를 신청을 했어. 그래서 아까 틀어드렸거든요.
2: 성환 씨 노래요?
1: 그게 오늘 개타가지고 너무 좋은 거고. 네,
2: 네. 윤수일의 아름다워 아니고.
1: 아, 그거. 아, 형, 왜 이래. 아름다워. 아, 그거는 나.
2: 그대가 아름다워. 자, 성환 씨 노래했구나 그 노래가.
1: 진영 씨는 또 예, 유튜버 네. 예, 가입했다고 또 청취자께서 말씀. 아주 두 분이
4: 축하드립니다.
1: 지나저나 강진 씨 말이에요. 시트곡 그렇게 많으신데. 예?
0: 네, 네.
1: 또 주르륵 주르륵 비가 된 사람도 있고. 뭐 네. 많잖아요. 저희는 비만 오면 무조건 그 노래 들어.
2: 주르륵. 주르륵.
1: 근데 요새 틀 수가 없네. 비가 안 와가지고.
2: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 노래 참 좋더라고.
1: 어, 좋아요.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 우리 가수 서지호 씨도 그 얘기로. 예. 오빠 그 노래 좋던데. 예. 그러고.
1: 아니, 근데 그 히트곡이 많으신데, 오, 신곡을 만드셨네. 근데 흐르는 강물이 돼요?
2: 우리는 이제 뭐 직업이 대중 가수이기 때문에 예. 계속 곡을 발표를 해서 네. 계속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이 어느 노래가 좋은지 우리가 항상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흐르는 강물이 되어라는 노래는
1: 네, 어떤 곡인지 한번 설명 좀 잠깐 들어볼게요.
2: 대곡으로 만들었습니다.
1: 네.
2: 꼭 옛날에 뭐 칠레 가요제, 동경 국제 가요제에 나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
1: 뭐 빠바바바 뭐 이런 식으로.
2: 그렇죠. 들어보고 평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 먼저 들어보고 설명을 해주시겠죠.
2: 그렇죠. 예.
1: 자, 그러면 일단 강진 씨의 신곡입니다. 예, 국제 가요제에 출품할 만한 노래입니다. 흐르는 강물이 돼요.

0: 한기 씨의 신곡이었습니다.
1: 혈에는 아, 형 그만 쳐. 아, 본인 노래 듣고 본인 이렇게 열심히 박수 치면 어떻게 해요?
2: 아니, 두 가수분이 계시지만은 본인 노래도 막 박수 치고 싶은 그런 곡이 있어요. 근데 네. 좋죠.
1: 좋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야. 그야말로 이 노래는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도 제가 처음 듣는 노래인데.
3: 네.
1: 자, 노래의 노랫말 뭔가 어떻게 이 뭐 불가의 어떤 진리를 또 얘기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세상 달관한 듯한 노랫말이에요. 예, 일명 뭐 도인송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3: 네, 네.
1: 예, 노랫말 뭐 아까 들으셨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핵심적인 부분을 읽어드리면 스친 인연도 물결에 실어보내
3: 네.
1: 아픈 기억도 이젠 놓아주며
3: 네.
1: 흐르는 강물이 되어 끝없이 세상 속을 헤엄친다.
3: 예.
1: 수영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요?
2: 그러죠.
1: 뭐 한강에서 수영하다 바다로 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2: 세상 아니 물에는 안 가고.
1: 아, 물 안 가요?
2: 사실 세상 속을 헤엄친다. 그게 이제 물로 아니, 비유를 한 거지 강물이.
1: 아,
2: 강물로.
1: 강 비유를 이제 강물로 실제로 저 그렇죠. 수영복 입고 헤엄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2: 그런 얘기는 아니고.
1: 아.
2: 저기 딱 일곱 세상 속을 헤엄친다.
1: 아니
2: 내가 어떻게 헤엄을
1: 아니
2: 수영도 못 헤엄나.
1: 아, 아니 날씬하신데 금방 잘 뛸 것 같은데.
2: 아니 거기는 물에는
1: 네.
2: 몸집이 저 성환 씨처럼 된 사람이 뜨는 거예요.
1: 통통 되는 사람이
2: 공기를 네. 넣어야 뜨지. 많은 사람은 가라앉아요.
1: 강진 씨 이제 신곡인데 흐르는 강물이 돼 어떻게 들었어요?
4: 좀. 아 저는 그 바람이 을씨년스럽게 부는 그런 날 이렇게 탁 무슨 저기 서강대교 위에 탁 이렇게 바바리 코트 딱 입고
5: 어?
4: 남자가 이렇게 읍조리듯이
1: 네. 어디 위에
5: 서강대교
4: 그러니까 막 한강 다리 같은데
1: 다리에 왜 올라가 갑자기
4: 아니 이게 강물을 바라보면서
1: 얼굴 빨개지지
4: 네,
1: 말고
4: 네, 아니 그런 느낌 진짜 들었어요.
2: 아 느낌이
4: 네, 느낌이
2: 그러면 가수가 그 노래 한 그 가수의 어떤 그 가창은 어때요?
4: 아유, 그건 제가 뭐 감히 어떻게 평을 하겠습니까?
2: 네. 저 평을.
4: 네. 너무너무, 네, 좋았습니다.
1: 하여튼, 저, 성환 씨에게는,
2: 네.
1: 이게 초가을쯤 됐을 때,
4: 네.
1: 어떤 그 부록의 사나이가
4: 네.
1: 바바리를 딱 입고,
4: 네.
1: 한강물을 관조하는 듯한, 세상과 인생을 관조하는 듯한 느낌.
4: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노래를 계속 들었어요.
2: 그러면 네. 그 뮤직비디오를 그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1: 아주

0: 아직 안 만들었어요?
1: 그대로 안 만들었어요.
2: 형, 저 모델 필요하면 나 쓰면 어때? 나 싸.
1: 딱 좋아.
2: 아, 우리 지금 출연료도 안 받잖아요.
1: 딱 좋아요. 외모가.
2: 아, 우리 저 한 10만원이라도 주면 내가 할게요. 어?
1: 얼굴이 아나운서 치고 잘생긴 얼굴이에요.
2: 아유, 감사합니다. 어. 키가 작고 배가 나와서 그렇지.
1: 그죠. 배는 좀 가리고.
2: 아, 그거는 복대 차면 돼. 형.
1: 상처받네.
2: 아, 그거 복대 차고 하면 되니까. 우리 후배 진영 씨는 선배 신곡 어떻게 들었어요?
3: 아, 일단 그 선배님이 대곡이라는 게 뭔지 알겠고요. 그리고 악기도 엄청나게 좋은, 뭐 네. 화려하게 찬찬하게 들어가. 그 가사가 그냥 다 떠나서 저한테 위로 그렇게 조언해 주시는 선배님이 조언해 주시는 그런 저한테 네. 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2: 문자들 많이 보내. 한상훈 청취자는 심오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냈고 네. 예지 아빠 청취자는 흐르는 강물이 돼서 진짜 대곡이네요. 네. 강진영님 이런 멋진 노래 계속 해주고요. 네. 성한 씨나 진영 씨에게도 한 곡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흐르는 강물이 되어놨는 정통 이 트로트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네. 마침 또 잘 오늘 두 분이 계시니까.
2: 이 작사 작곡 형님이 하신 거예요?
1: 그렇죠. 저도 참여를 해서 작사를 참여하고 작곡도 참여 편곡도 같이 참여를 해서
2: 저작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1: 다 들어가 있죠. 아. 그리고 저랑 같이 음악 작업한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 제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곡들이 다
2: 그 형님하고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겠네. 힘들으니까.
1: 아, 근데 하고 나면은 네. 많이 배워간다고 좋아하고.
2: 그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2: 아, 그래요?
1: 내가 없는 데서도 막걸리 한 잔이나 붓이나 뭐 이런 노래도 다 삼각관계도 마찬가지고.
2: 진짜 그 대곡 하면은 지금 흐르는 강물이 되어도 있지만 저는 이제 네? 진짜 대곡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2: 우리 남북이 하나 되어 새로운 뭘 쓰자. 붓으로?
1: 그렇죠.
2: 그 얘기 아닙니까?
1: 네, 붓으로 써서
2: 그러니까
1: 미래로 나아가.
2: 그야말로 그건 대곡인 것 같고요.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쉬운 노래들을 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무게 있는 노래들을 또 많이 발표해서
2: 아주 후배들 좋은 기억 같으세요.
1: 예, 네. 후배들이 많이 또 따라하고 예.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 좋습니다. 네. 자, 월간 아름다워라 오늘은 강진 씨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성환 특집. 진영 두 분이
1: 특집이면 몇 시까지 하는 건데?
2: 밤새요.
1: 밤새요.
2: 오늘 스케줄 없죠?
1: 없어요.
2: 아, 이게 계속합니다. 아,
1: 특집이라 해서 뭐.
2: 좀 있다가 한 20분 아니. 뒤에 네. 4시
1: 나가,
2: 되잖아요.
1: 나갔다
2: 그럼 화장실 갔다가, 네. 갔다가 화장실 저는 갈 테니까 혼자 앉아 계시죠.
1: 화장실 갈 때 또 문 잠궈버린 거 아니에요?
2: 저는 나갈 테니까 화장실 갔다 형님 다시 와도록 밤새도록 계십시오.
1: 다음에는 한 3시간
2: 알겠습니다.
1: 좀 불러주시고.
2: 자, 성환, 진영 두 분이 선배 강진 씨 히트곡을 아주 즉석으로 불러드리고
1: 야,
2: 있는데
1: 기대되는데요.
2: 문자 많이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일단 성환 씨한테 네. 삼각관계 이 노래를 강진의 삼각관계 이 불러달라고 신청 들어왔는데 네. 나는 이 노래 이런 노래가 형 노래가 있었습니까?
4: 아유, 네? 명곡이죠.
1: 몰랐어요?
2: 삼각관계에 빠졌을 때 뭐 만드신 노래입니까?
1: 그렇죠. 삼각관계 서로 빠졌을 때인데 이제 그 이루지 못하고 각자 서로 이제 아쉬워한다.
2: 야,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이
1: 둘이 예. 진영 씨하고 이제 우리 셋이 있는데 예. 내가 진영 씨를 차지하면은 예. 일부 시간 안 우리 둘이 사이가 멀어져. 옛날 그러면 예. 사랑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둘이 의리를 지키다니 예. 진영 씨가 떠나가고 아. 그래서 결국은 세 사람이 운다 그런 얘기예요.
2: 다 헤어지는 거야 그러면?
1: 그렇죠.
2: 아, 근데 어머, 그것도 서운하다.
1: 그럼 의리를 지키겠어요? 사랑을 따르겠어요?
2: 그거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럼 뭐 법칙이 있습니까, 형님?
1: 법칙은 없는데 네. 나는 그, 사랑을 쫓겠어요.
2: 사랑을. 그러니까 친구는 소용없다.
1: 친구는 뭐.
2: 친구는 소용없고 애인 따라간다.
1: 그렇죠. 사랑이
2: 아닙니까?
1: 먼저지. 그 다음에 네. 이제 친구죠.
2: 와, 요런 노래래. 네. 성환 씨.
4: 네.
2: 근데 찾았어?
1: 근데 이 노래가 네. 그, 원래 통키타 가수가 부르기는 좀 약간 이제 통키타 스타일로 부르면 되지만은 기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도 아, 그런 식으로 한번 야. 기교를 많이 넣어서 한번 부르면
4: 예, 알겠습니다.
2: 야, 너 오늘 저 부담되겠다.
4: 네, 선배님 보고 계시니까 네.
1: 부담 기교를 좀 많이 넣어보세요.
4: 열심히 막.
2: 기교를 네. 잘 넣어야 되는데.
4: 알겠습니다.
2: 그러면 네. 강진 형님 말해요. 지금 저 시점에 그 형수님 형수 말고
1: 네.
2: 그 옛날 결혼하시기 전에 그 삼각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뭘?
1: 네? 아니, 형수 만나기 전에.
2: 아, 형수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1: 상관없는 얘기예요.
2: 거기까지만 듣는 걸로 하고.
1: 자, 사춘기 때.
2: 강진 씨가 삼각관계.

0: 사춘기 때? 중학생 예. 때요?
1: 그때
0: 연애 일찍 하셨네. 삼각관계 빠졌을 때 만든 노래. 강진의 삼각관계를 즉석 청취자 신청곡으로 성한 씨가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성한의 라이브 즉석 무대입니다. 강진의 삼각관계. 삼각관계. 박수!

0: 발 절레절레 흔들면서 노래하고 있어. 성환 씨가
1: 노래 잘하시네.
2: 디디어 잘 들어갑니까 지금?
0: 네, 잘 들어가요.
2: 목지 잘하는데 성환아 화이팅.

0: 라이브 하면서 이마에 저렇게 땀이 나는 건 처음 얼마나 원곡자 앞에서 또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선배 앞에서.
1: 아,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네. 건데. 아,
0: 칭찬 노래, 좀 해줘요.
1: 아, 노래 진짜 중간에 그랬잖아요. 네. 노래 잘한다고. 이게 트로트의 맛을 또 제대로 중간중간 내실 줄 알고.
0: 기교를 좀 했다면 어떤 두 분을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1: 아까 누군가 그런 데서도 이제 그렇게 기호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제가 하는 거에서 뭐 한 조금 한 뭐 10% 20% 정도로 기호를 넣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 안전하게 뭐 꺾고 그런 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묵직하면서 기름지고 네. 듣는 사람이 편안한 마음을 느끼고
0: 그렇군요.
1: 예, 삼각관계가 또 다르게 들리네요, 저한테.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0: 지금 저 원래 네. 성환 씨가 이 저하고만 있으면은 진영 씨하고 셋만 하면은 네. 지금 뭐 껄껄거리고 막 떠들고 그럴 텐데 아. 이 전문 용어로 이제 바짝 그 냉장 상태가 돼버려. 말도 못하고 이마에 땀만 뻘뻘 흘리고 있어요. 아, 워낙
1: 그 제가 이제 한마디 해볼 테니까 따라서 하시는 거 네. 봐야 돼. 누군가 한 사람이
2: 어떻게 하는 거야?
1: 한 사람이
2: 어,
1: 하잖아요.
0: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
1: 해봐.
0: 한 사람 왜?
1: 그거는 아유, 그런 창법은 네. 동네 뒷골목에서 약간 껄렁껄렁한 친구들 창법이야. 한 사람이
0: 자
1: 잘하셨어요.
0: 그랬고 아 삼각관계 야 노래가 네. 좀 필이
1: 좀 어려워요. 이 노래가
0: 70년대 필 정도 들려 삼각관계 이 노래. 예.
1: 그러니까 우리 성원 씨가 부르니까 또 적당하게 기교가 들어가서
0: 좋습니다.
1: 듣는 사람들이 아마 더 색다르고 또 편하게 느꼈을 것
0: 네,
1: 같아요.
0: 자 오늘 특별 게스트 강진 씨와 함께하고요. 성환 진영 씨로 하여금 강진 씨의 신청곡을 즉석에서 불러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자 성환 씨는 이제 삼각관계를 좀 들었고 네. 진영 씨한테는 우와. 강진 씨의 노래 화장을 지우는 여자가 역시. 신청곡으로 들어왔대.
3: 네, 그러니까. 아우 여자. 네, 네. 화장을 지우는 여자가 제가 되어서.
1: 집에 들어가서 이제 화장을 지운다는 느낌으로.
0: 이 노래는 어떤 거예요? 화장을 지우는 여자.
1: 이 노래는 이제 그 이제 지나간 추억인데 그 연인을 잊지 못하고 네. 집에서 이제 화장을 하다가 네. 순간적으로 착각한 거죠. 이제 또 내가 한번 만나러 가야지 그런 마음에서 화장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0: 아니지 현타가 온 거네 현타.
1: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화장을
0: 지우는 거야.
1: 지운다는 얘기죠.
0: 야, 그 아까 화장품 어떻게 그요?
1: 추억을 이제 지운다는 그런 뜻이죠.
0: 에, 추억을 예. 이것도 비유입니까?
1: 그렇죠.
0: 실제로 지우는 건 아니고.
1: 아니 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여성분들은 지우겠지만 이 노래는 비유고 이것 때문에 그 화장품이 좀 많이 팔려서 화장품 회사에서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0: 아
1: 말씀이
0: 그래요? 이건 뭐 낭비 같은데.
1: 티슈가 이거. 많이 팔려서 하얀 티슈에 묻어나.
0: 형님 화장은 티슈로만 지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런데 가사는
0: 클렌징이 있어요. 클렌징
1: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티슈로만 지웠어요.
0: 아.
1: 그렇기 때문에 티슈 소배가
0: 그럼 기초 화장만 했나 보다. 기초 화장. 자 그러면 진영 씨 네네. 노래 준비 됐어요? 그러면 화장을 지우는 여자
3: 부담스럽긴 한데 열심히 또
0: 두 최선을 다해야 돼. 네네. 강진 씨 날카로운 모니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진영이 부릅니다. 강진의 화장을 지우는 여자.
1: 화장. 박수.

0: 나서 박수
1: 쳐주세요. 진영 씨 잘 들었어요.
0: 진영 씨 있다가 나한테 전화번호 좀 줘. 와, 노래.
2: 야, 화장을 진짜... 주는 여자. 앞으로 그럼 진영으로 녹음을 다시 해요, 그러면? 네?
0: 아니, 우리 그 진영 씨는. 네. 지금 이런 노래가 참 잘 어울려요. 오. 이런 곡을 좀 이렇게 발표를 해서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2: 아니 형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분양을 해준다고.
0: 그러니까 이제 전화번호를 좀 알아가서. 네. 네.
2: 전화번호 딱 꼭 드리세요. 네,
0: 야 노래를 너무 진리로 네. 하여금 너무 그냥 기분 좋게 잘 부르셨어요.
2: 그래요.
0: 야 굴리는 것도 잘 부르죠.
2: 네. 네.
0: 와.
2: 특히 저 강진 씨가 진영 씨 피아노 연주하는 거 보고 감탄을 맞지 못했습니다.
0: 근데 우리는 저렇게 하다 보면 삑 다른 음이 둘러지면 하면 그걸 하면서 노래를 저렇게 한다는 거는 와 네. 피아노 진짜.
2: 진짜 피아노 달인이에요. 여기는 기타 달인.
0: 그러네요. 네, 아 진짜 피아노.
2: 근데 저는 이제 강진 씨 그러면은 이제 막걸리 한 잔하고 땡벌 이거만 있는지 보통. 일반 청취자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다양한 장르의 히트곡들이 있으시구나.
0: 그렇죠. 네. 이 노래도 있고 또 뭐 연하의 남자 나는 나는 예. 후배들이 또 많이 부르는 거예요. 연하의 남자도 있고.
3: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5: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6: 대리 부르셨죠?
3: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예, 성환 씨나 진영 씨는 아마 처음 듣는 얘기겠습니다만 제가 네. 처음 강진 씨하고 진성 씨 두 분이 한꺼번에 나온 적이 있어. 근데 나는 두 분을 모르겠는 거야, 잘. 트로트 가수들을 잘 모르고
2: 아, 그때는 잘 몰랐다고.
1: 아니, 이름은 아는데 아. 두 분이 누가 강진이고 이름도 비슷하잖아. 강진, 진성.
2: 그래, 사람들이 헷갈려서.
1: 그래, 그때는 내가 그랬다니까. 형님 보고 진성 씨 뭐 이러려고 그랬다니까.
2: 아니, 진성이 너 어디 가면 강진 씨 그런다고 그러고 나도 가끔 어디 가면 진성 씨 그랬다가 그 이름이 진짜가 들어가고 또 외자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 두 사람을 합쳐 부르면 강진성 네. 석자로 딱
1: 그렇습니다.
2: 근데 같이 콘서트도 하고 또 방송 출연도 요즘 많이 같이 네. 하고 같이 이제 정통 트롯을 하니까 네. 그런데 와 진영 씨 노래 참 네.
1: 아 진영 씨 좋겠어 잘하네. 선배한테 아,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아니 작년에 그 제가 보양 안성인지 내려가는데 안성 그 문예회관 앞을 딱 지나가는데 네. 12월 달이었는데 그냥 깃발이 펄럭이더라고 네. 강진 진성 김용님
2: 네 오. 셋이서 네. 하니까
1: 그 저 뭐 네. 콘서트 야
2: 혼자 하면은 이제 표가 예를 들어서 100석이다 치면 혼자 하면은 한 70장밖에 안 나가니까 네. 셋이 해야 100장을 채워요. 네. 그리고 오시는 분들 또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면 그 뷔페 식당에 가서 여러 가지 먹는 게 맛있잖아요. 같은 예. 돈을 내고 그런데 예. 어느 식당에 한 군데 들어가면 그 반찬이 대충 몇 가지밖에 없으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1: 다양한 저 아이템 다양한, 소화하기 위해서 예,
2: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1: 저, 이제 형님 예. 저 파블로가 좀 시간 없다고 여기까지만
2: 근데 했잖아. 계속 시간 보면서 하거든요.
1: 그거는 피디하고 저가 보면 되고
2: 54분
1: 게스트니까 시계 안 보셔도 돼. 9월에 네. 한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2: 아니 안 나와
1: 시간이 없어서
2: 이제 안 나와 이렇게
1: 시간이 진짜. 없어서 이제 노래
2: 아니 너무 짧아서 안 나온다니까 이제 9월에
1: 아니 저 저는 저 끝나고 갈 거니까 형님 앉아 계셔
2: 그러면 아니 5시 넘어서는 아, 4시에 넘어서는 누가?
1: 아, 형님, 이렇게 하겠대요. 파블로가 다음 달에 그냥 2시부터 4시까지 하겠대. 형님 특집으로. 오케이?
2: 그리고 우리 방송 끝나고 또 누가 진행해요? 아, 무슨 프로예요?
1: 그건 제가 모르죠. 예. 네. 그건 모르고.
2: 아, 서로 얘기 안
1: 해주세요. 이제 2시간만 해주시면 돼요.
2: 네. 이 두 분하고 같이 언제나 하고 싶어요.
1: 좋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강진 씨

0: 청취자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1: 여러분 늘 감사하고 네.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0: 송한진영씨도 인사해주세요.
1: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자,
1: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인사,
1: 인사. 네, 청취자 여러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0: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 양화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의 3차로에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뒤로 성산대교에서부터 밀리고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장안교에서 중랑교 구간의 3차로에서 녹지작업 중이라 장안교에서부터 밀리고요. 이후로는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송악부근 갓길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로 불편하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북충주부근 갓길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북충주 일대 정체인데 충주 분기점까지 쭉 속도로 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는 경주 진입하는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작업으로 1km 구간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여기는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입니다. 이 방송은 씀 라디오와 TBS FM이 공동 제작합니다.

0: 김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윤혜은입니다.
0: 잘 지내셨나요?
1: 네, 이젠 가을이 완연한 가을이 되어서 기분 좋게 라디오 부스로 왔습니다.
0: 가을이 된 것도 기분이 좋은데
1: 네.
0: 또 혜은의
1: 네.
0: 청소년 소설이 새로 출간이 되었어요.
1: 와.
0: 오늘은 친구를 데리고 왔어.
1: 네.
0: 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인데요.
1: 네.
0: 홍보를 한번 해주신다면?
1: 와. 네,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말에 새 소설이 나왔고요. 2년 만이더라고요. 오늘은 친구를 데리고 왔어 라는 청소년 소설은 아픈 엄마를 돌보다가 엄마를 떠나보낸 뒤에 그 후유증으로 1년을 유급했던 그 가족 돌봄 청소년이 다시 이제 또래의 세계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엄마를 간병하는 동안 이제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천천히 움직이는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으면 좀 다소 무거울 수 있지만 꼭 한 번 정도는 그 청소년기에 어떤 소외된 마음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터라 이렇게 쓰게 됐고요. 네, 이 비슷한 시기에 되게 정반대의 분위기인 또 엔솔로지 소설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0: 오. 오,
1: 그건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청소년 소설 쓰시는 작가님들이 함께 쓴 굉장히 이제 아기자기한 애정이 담긴 소설들이어서 그것도 서점에서 만나신다면 좀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저도 이 혜은의 따끈따끈한 네. 신간을 네. 지금 읽고 있는데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 기윤이라는 네. 주인공 친구가 네. 다시 고2가 되면서
1: 네.
0: 동생이기도 한 그 같은 반 친구 있잖아요.
1: 네.
0: 하민이랑 다이.
1: 네.
0: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 보는 게 되게 뭉클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상실이라는 게 꼭 어른들한테만 벌어지는 문제는 아니고
1: 그쵸.
0: 또 그럴 때 아이들은 그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윤이가 평소에는 그렇게 친구 관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는데
1: 네.
0: 이 새로운 두 명의 아이들이랑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 보는 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 오, 감사합니다.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0: 그렇다면 오늘의 책으로 네. 넘어가 볼게요.
1: 네, 저희의 9월을 열어줄 키워드는 바로 덕질입니다. 덕질은 이제 저와 미아님한테 절대 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인데 이제 무언가에 굉장히 열렬히 몰입하면서 덕질했던 경험이 지금의 저희를 만든 것도 맞고 마침 또 이 여름을 통과하는 동안 덕질을 좀 남다른 시선으로 파헤치고 탐구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9월에 쓴 라디오 키워드로 정해보았고요. 그중에서 먼저 읽어볼 책은 아사히요의 장편소설 인 더 메가처치입니다.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7월에 나온 소설이고요. 제목에 처치가 들어갔다고 해서 뭔가 교회와 같은 종교를 다루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0: 근데 또 맞다고도 볼 수 있는.
1: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돌 팬덤을 소재로 우리 이 덕후들 안에 자리 잡은 믿음과 또 집단의 심리를 파고드는 작품인데 이게 그냥 하나의
0: 거의 종교죠.
1: 종교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좀 종교적인 메시지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아무튼 이 소설은 뭔가 이 인류를 뭔가 통합하는 신이 사라진 시대에서 팬덤이라는 종교를 만드는 설계자와 그에 충실하게 응답하는 열혈 신도 팬덤이죠. 그리고 음모론자까지 등장합니다. 네. 이 간단한 어떤 키워드들만 봐도 이 이야기가 주는 서사적 쾌감이 좀 엄청날 거라 예상할 수 있는데요. 되게 빨리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소설이에요.
0: 네.
1: 이야기를 소개에 앞서서 작가님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면 1989년생입니다. 저희랑 또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가 경험한 문화의 어떤 양상들이
0: 공감대가,
1: 네, 공감대가 저희랑 좀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동시대의 정서와 감각을 좀 예리하게 포착하는 소설가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0: 2009년 이제 청춘의 미묘한 균열을 다룬 소설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로 신인상을 받으면서 데뷔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동명의 영화까지 개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올바른 욕망이란 무엇인가를 다룬 정욕,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화두를 좀 유머러스하게 고찰한 작품이라고 알려진 생식기 등이 있다고 하네요. 최근 작품인 이 인더메가 처치는 팬덤을 둘러싼 새 인물의 시선을 교차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물어보는 이야기로 좀 일본에서도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분이 그 와세다대학교 재학 시절에 댄스 동아리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 이유가 작가 지망생을 무시하던 애들이 거기 동아리였던 거야.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작가 지망생이니까
1: 문창가 같은 거였나 보다.
0: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간 게 기계가 남다른 거예요.
1: 춤을 좀잘 추시나 봐요.
0: 그런가 봐.
1: 그래야 기선제압이 되지.
0: 맞아. 나는 그냥 저냥 글쓴 애들이 아니야라는 이미지를 좀 타파하고
1: 나는
0: 싶으셨나?
1: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을 둘 다 할수 있어.
0: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좀 떡잎부터 남다른 분 같고, 그때 20살에 이제 전설의 데뷔작인 키리시마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가 나온 게좀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또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팬덤의 상징 색깔인 라벤더 컬러로 염색을 하면서 시상식에 가셨대요.
1: 행보가 남다르네요.
0: 그러니까요. 제가 좀.
1: 거의 Z세대.
0: 아, 젠지야. 엠 아니고
1: 거의
0: Z.
1: 젠지 느낌.
0: 굉장히 매력적인 분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1: 이 책의 구성이 되게 흥미로워요. 기본적으로는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 구보타, 스미카, 또 스미카와라는 새 인물의 시점이 번갈아 나오면서 내용을 이끌어갑니다. 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세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 재미가 있고요. 또그 입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게이 책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페이지에서만 등장하던 세 사람이 한 페이지에 모두 등장하게 되는 그 클라이막스까지 독자와 함께 달려가는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소설의 전체적인 감상을 먼저 얘기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네. 저는 읽는 내내 그 어떤 통쾌함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하고 몸담고 있는 이 아이돌판에 대해서 이렇게 예리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낸 글이 그동안 있었나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케이팝이 세계로 좀 뻗어나가면서 관련한 논문이나 뭐 전문가들의 분석이 정말 정말 많고 좋은 글들 많지만, 그렇게 약간 음악에 대한 이야기 말고,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이야기의 좋은 면 말고, 이 시장이 굴러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좀 드물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소설이지만 저한테 어느 부분은 굉장히 르포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이 분명히 덕후가 분명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미아님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기억에 남는 게 저한테 너 괜찮았어? 왜냐면 이제 여기가 너무 이제 좀 무지성 덕후의 모습을 다루는 페이지가 많아요. 근데 그걸 보고 덕후인 제가 혹시 불쾌해지지 않았을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신 게 너무 귀여웠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작가가 덕후를 얕잡아 보기 위해 만든 캐릭터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작가 본인이 걸그룹 헬로우 프로젝트의 유명한 덕후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동료 작가나 방송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3인조 덕매 그룹으로 활동하고 계시대요. 커버 댄스도 추시고, 방송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작가님이랑 친구가 되고 싶다는 게이 소설의 전체적인
1: 근데
0: 감상이었습니다.
1: 진짜 덕후여야지 사실 이런 그 팬덤들의 민낯과
0: 맞아. 동시에 대변할 수 있어요.
1: 영감을 같이
0: 맞아요.
1: 쓸수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0: 맞아요.
1: 저 같은 경우는 뭐 덕후들이 덕질을 어떻게 하고 기획사에서 덕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것도 물론 재미 포인트였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 작가의 통찰력이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문장들이 정말 이 말을 탁 치는 게 많았고,
0: 맞아요.
1: 이게 굳이 덕질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0: 맞아요.
1: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들 내면의 고독함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고독함을 채우고 싶어 하고 또 채웠다고 믿기도 하는데, 그 인물의 고독을 덕질과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게 너무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덕질을 행복으로 연결시키는 책은 많잖아요.
0: 많죠.
1: 근데 이걸 고독과 연대로
0: 아, 진짜.
1: 묶는 걸 처음 봐서 너무 신선했고, 일본 사회 이대로 좋은가?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0: 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인더 메가 처치 감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소설 인더 메가 처치는 TV에서 어느 날 덕질과 경제 활성화에 관한 프로그램을 이제 시청하는 세 인물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최근 일본사의 문화 현상이기도 한 이 최애 덕질 문화를 덕후들의 인터뷰랑 전문가들의 견해로 알아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덕후들이 덕질을 하면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네. 그게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되게 좋은 내용이었는데 네. 이제 나온 프로듀서가 이런 말을 해요. 경제 효과는 어디까지나 결과물이다.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경제적인 수치 이전에 이 각박하고 팍팍한 일상 속에서 같은 것을 사랑하는 동시에 또 다정함으로 연결된 커뮤니티를 갈구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덕질은 타인과의 연결이 지금 요즘 희박해졌잖아요. 그쵸. 이런 세상에 만들어진 되게 귀한 커뮤니티고 그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 결과.
2: 그 결과가 경제적 네. 수치이다.
1: 그래서 이 자칭타칭 전문가라고 하는 프로듀서의 인터뷰랑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설의 주인공인 구보타 요시이코, 무토 스미카, 스미카와 아야코는 서로 다른 의견을 들려줍니다.
2: 네.
1: 왜냐면 이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실제로 그 산업을 이제 돈을 주고 소비한 사람들 입장은 다를 수 있잖아요.
2: 맞아요. 이게 약간 좀 너무 매끄럽고 좀 그쵸. 이렇게 좋은 어떤 선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1: 네. 전문가가 뭘 알아 이런
2: 그러니까,
1: 느낌이잖아요.
2: 그거는 너무 이제 표면적인 말처럼 네.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가끔.
1: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인 구보타 요시이코. 구보타는 7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딸인 스미카랑도 떨어져 지내는 47세의 남성입니다. 딸과 한 달에 한 번 30분 정도 영상 통화를 하는데요. 7년 동안이나 떨어져 지내서 그런지 통화는 어색하기만 합니다. 구보타가 딸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계속 양육비를 보내고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면서까지 이 영상 통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연결감 때문이에요. 그런 그에게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서 돈을 쓰면서 덕질을 한다는 이 인터뷰, 그러니까 프로듀서의 말은 자신의 약점을 되게 정확하게 조준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도 돈을 지불해서라도 자신의 최애인 딸과 연결되고 그러네. 싶기 때문이에요.
2: 맞다.
1: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독한 사람이고 그 정말 연결감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덕질을 하는구나 라는 이 프로듀서의 말에 감화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무토 스미카는요. 구보타 요시이코의 딸이에요.
2: 네.
1: 그러니까 외국 유학을 준비 중인 대학생인데 요즘에 그런 캐치프레이즈 있잖아요. Love yourself를 해라.
2: 아, 그쵸.
1: 근데 이걸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이 체중이 느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굉장히 평범한 맞아요. 여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Z세대인데요. 스미카는 인터뷰에서 나오는 Z세대. 그러니까 젠지라는 말에 지겨움을 느껴요.
2: 본인들은 얼마나 그 염증이 있을까 싶어요. 이걸 보면서
1: 이걸
2: 저도.
1: 나 개인을 젠지로 엮어버리니까
2: 그러니까.
1: 이제 지겨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Z세대를 가리켜서 뭐 윗세대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세대라는 이미지로 다뤄지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요. 지금은 그런 방식이 되게 무책임하고 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세대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마치 우리는 무슨 특별한 마법이라도 갖고서 그걸 해결해 줄 것 마냥 떠넘기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에요.
2: 그쵸.
1: 또 특히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는 Z세대의 마음을 다 압니다.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 40대 아저씨를 보는 게 제일 화가 나요.
2: 그쵸.
1: 그리고 스미카는 덕질을 Z세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본인이 젠지이긴 하지만 자기는 덕질에 관심이 없고
2: 맞아요.
1: 자기 친구들도 뭐 덕질 그냥 유행이라서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체성과는 정반대의 성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이 친구들은 좀 이거를 약간 하등한 문화로 여기는 부분도 있어요. 좀 더 대의를 위해서 우리는 활동하는 대학생이어야 되는 이런 경향도 있고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 제목이나 아이돌 이름이 트위터에서 실시간 트렌드 1위를 기록하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2: 그쵸,
1: 거예요. 이 스미카는. 그러니까 정치, 전쟁, 페미니즘처럼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세상에 있는데 이거랑 되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덕질은.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되게 환멸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인물인 스미카와 아야코는 30대 직장인 여성이에요. 이분 되게 독특하게 2.5차원의 배우인 린타로를 덕질하는데요. 2.5차원이 뭐냐면 2차원의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3차원의 연극 무대로 구현하는 그 연기자들인데요. 이게 그냥 뭐 생가치로 이런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뮤지컬로 만든 예술적인 그런 게 아니라 남자 캐릭터들이 떼거리로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세일러문처럼 네. 여성 마법기사가 나오는 그런 만화를 연극에 올려서 팬덤을 만드는
2: 네. 그러니까 그런 컨셉 같아요. 하나의 어떤 장르인 것
1: 맞아요,
2: 같고
1: 맞아요. 네네. 내가 2차원의 덕후인데 걔네가
2: 움직이게
1: 눈앞에서 저 맞아, 배우가 맞아. 연기를 해주니까 그 린타로에 완전 빠진 거죠.
2: 네.
1: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2.5차원 덕질의 예시로 린타로가 나왔다고 해서 이 스미카가 직장 동료이자 덕매인 이즈미 씨랑 같이 자기 그렇지. 집에서 그쵸, 그쵸. 돌려보는 거예요. 이 스미카는 최근에 활동 중단을 한 린타로가 기운을 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데뷔일에 맞춰서 트위터에 뭐 린타로 뭐
2: 해시태그 이벤트를 하고 싶은 거죠. 뭐 힘내
1: 살자 뭐 이런 해시태그 이벤트를 열었고 그게 실시간 트렌드 1위를 다 기록해서 되게 맞아요. 기뻐하고 있는데 그날 이 프로그램도 이제 방송이 맞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즈미 씨랑 같이 이제 덕질을 하려고 자기 집에 불러서 프로그램을 다시 보는데 이 이즈미 씨의 기조가 되게 재밌어요.
2: 맞아요.
1: 프로그램에서 덕질을 되게 고상하게 표현할 때마다 덕후를 찬양하는 건 좀 과하다.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랜덤 사진을 무더기로 사모으는 집단이 이 덕후라는 집단인데 이건 칭찬받을 짓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당사자성 발언을 그 하거든요.
2: 메타인지가 너무 잘 되는 거죠.
1: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수한 운영과 그렇지. 양질의 콘텐츠, 넉넉한 재고, 랜덤 굿즈의 폐지.
2: 그치.
1: 그리고 좋은 좌석이다. 라고 이제 프로듀서의 말을 받아치거나 뭐 아까 말했잖아요. 경제 효과는 덕질의 결과일 뿐이다. 라는 이런 말에 아니 그럴 거면 덕후들 돈을 쏟아붓게 하는 그 시스템부터 당장 다 때려쳐라. 요즘 아이돌 산업은 죄다 지옥의 과금 문화다.
2: 맞다.
1: 재생할 기기조차 없는데 CD를 몇십 장이나 사게 만들다니 진짜 역겹다.
2: 저 아파요 지금.
1: 근데 네. 그걸 다 알면서도 결국에 돈을 갖다 바치는 내가 제일 노답이야. 하는 이제 한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읽을 때 너무 이제 공감성
2: 이래서 제가 루프라고 한 거예요. 이래서 제가 루프라고 말한 겁니다.
1: 근데 그럼에도 이 스미카는 덕질이 커뮤니티인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 직장 동료인 이즈미 씨랑 이렇게 친구가 된 게 린타로라는 배우를 함께 덕질하면서부터기 그쵸. 때문이에요. 같은 대상을 좋아한다는 마음만으로 마음의 허들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두 명의 스미카가 존재하는데요. 아까 구보타의 딸인 20대 스미카. 이때는 스미카가 이름이었거든요.
2: 네.
1: 근데 방금 말씀드린 린타로의 팬인 30대 스미카는 사실 스미카와라는 성인데 둘 다 친구들한테 스미짱이라고 불려서 이제 두 명의 스미카가 존재하는 거고 처음에는 이름을 왜 이렇게 맞아요. 헷갈리게 설정을 했지 싶었는데 뒷부분에 가면 스미짱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싹 납득을 맞습니다. 하게 됩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시작부터 어떤 선언을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2: 맞아요. 이거 안 빠질 수 있겠어? 약간 이렇게 그냥 압도하고
1: 나 지금
2: 시작해요.
1: 이런 얘기 할 거야.
2: 그러니까 맞아.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1: 너 덕후면서 이거 안 읽을 수 있어?
2: 완전.
1: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장만으로도 이게 500페이지가 넘는데 뒷부분에 충분히 읽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2: 맞습니다.
1: 그래서 저는 혜은님이 네. 이 소설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이입해서 읽었는지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2: 저는 일단 제가 가장 이입한 것 자체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소설이 그리고 있는 아이돌을 둘러싼 세계 그 자체예요. 사실 이 소설이 요 세계의 전부를 담고 있진 않지만 적어도 이 소설에 담긴 건 전부 현실 구성이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본 아이돌판을 아주 잘 알진 못하지만.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이입이나 몰입이라는 말이 그냥 필요도 없었을 정도예요. 그냥 트위터 하는 기분 이런 것도 있어요. 고 어쨌든 여쭤보신 것처럼 이제 캐릭터적으로 좀 집중해서 보자면 저는 이때에도 어느 한 명한테 특별히 이입하기보단 아 나한테 새 등장인물 모두에게 이입할 만한 구석이 있구나 깨달았는데요. 먼저 구보타한테는 이제 자신 이분이 이제 나중에 결국 어떤 아이돌을 마케팅하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자신도 모르게 이입한 나머지 그 애를 되게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해서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쓰는 부분이 있고 또 스미카 같은 경우도 결국 나중에 우연히 덕통사고를 당하면서
0: 덕질을 하는데 그때 최애한테 나와 같은 연약함이 쟤한테 있구나. 근데 나보다 멋지게 행동하는 저 친구를 보면서 나도 근데 그게 뭔지 알아. 라고 말을 할 때 그리고 이 림페밀리 중에

0: 한 명인 그 스미카와 씨한테는 그녀는 이제 소설 말미쯤에 이제 현타 아닌 현타를 좀 맞는데 그때에도 다른 독후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눈앞이 흐려지는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 되게 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면모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뭘까 하고 종합해보니까 저는 확실히 덕질할 때그 대상한테 네가 느끼는 걸 나도 안다는 그 착각, 그리고 그 애가 갖고 있는 고유함, 물론 실제 고유함일 수도 있고 이 소설처럼 잘 설계된 걸 수도 있지만 그 애의 어떤 것이 나와 닮아 있다는 환상 같은 것을 제가 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어떤 무엇을 덕질하든 덕질 초반에 저를 굉장히 즐겁게 하는 요소 중 하나구나 이게. 그거를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1: 내가 알것 같다.
0: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알
1: 그런
0: 것 같다는 걸좀 사실 좀 순화해서 표현한 거고 저도 이분 여기 나오는 친구들 저랑 알아. 저도
1: 너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내가 다
0: 너무 다
1: 알아.
0: 알아. 그거 나도 있고 그렇게 확 저도 그 동해시 물론 메타인지가 되니까 100% 동해시는 아니어도 굉장히 동해시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고 그게 내 덕질을 즐겁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구나. 초반에 특히.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0: 네.
1: 연예인 중에 그런
0: 그런 대상.
1: 대상이
0: 저는
1: 있었는지.
0: 이제 성인이 돼서 덕질, 이게 성인이 되었을 때 저는 느낀 거긴 해요. 어렸을 때는 그럴, 동일시 할수 없을 정도의 좀 우상 같은
1: 맞아요.
0: 느낌이었고요, 사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한 덕질은 거의 모든 최애들한테 비슷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1: 네.
0: 일단 예를 들어, 뭐 온앤오프라고 치면, 저는 이 멤버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시기를 통과해 나갈 때, 이제 굉장히 그 성실하고 근면 성실한 모습이 이제 대중들한테 많이 어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완전 내가 삶에 대한 태도잖아? 완전 난데? 그래서 약간 마치 그, 여기 나오는 소설 캐릭터들이 자기 최애를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건데, 이분들은, 소설 속에 있는 이 캐릭터들은 최애를 통해서 본인의 연약한 부분을 좀 발견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강점을 평소엔 잘 몰랐다가, 마치 최애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참 쟤를 저런 면을 좋게 평가하는데, 나한테도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이게 재평가되는 거예요, 제가.
1: 나를 발견되는구나,
0: 내가
1: 나의 장점을.
0: 나를 재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울 같은 존재로서 최애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럼 결국엔 나를 좋아하는
0: 그래서
1: 거네.
0: 끔찍한데.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덕질할 때제 모습을 좋아하는 게, 저를 좀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나를 좋아한다기보다 아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구석을 제가 만들어주는 것 같다. 그게 저의 덕질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큰거 아니어도 사소한 거에 그치는 계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어느 그룹에 빠져 있는데 그 그룹의 제 최애가 그 그룹에서 유일하게 가차 중독자래. 그럼 나잖아. 근데 가차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도인데 나도 가차 중독자인데.
1: 근데 그 지점을 찾고 싶은 걸 수도 있을
0: 그것도
1: 것
0: 있어요. 맞아.
1: 같아요.
0: 완전 닮은 점만 찾는 그 렌즈. 그리고 그 그룹에서 쟤만 만두를 좋아해. 내가 완전 만두 덕후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1: 되게
0: 저는.
1: 귀엽네요. 자신을
0: 네.
1: 싫어하면서 덕질하는 사람들도
0: 저는 그게
1: 많은데.
0: 진짜 제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1: 서로 쌍방으로를 좋아할 수 있다면 너무
0: 네.
1: 좋은 덕질이라는 생각이
0: 네.
1: 듭니다.
0: 미아님은 좀 어떤 부분에 좀 이입이 되거나 좀 공감이 되거나 하셨어요?
1: 저는 사실
0: 네.
1: 이 사람들이 덕후라면 난 덕후가 아닌가.
0: 여기 그런 경향이 있죠. 이건 나는 안 할래. 난 덕후 아니야.
1: 난이 정도는 아닌
0: 그럼
1: 것
0: 아니고
1: 같아.
0: 싶어. 그렇기도
1: 예,
0: 하고 사실.
1: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요.
0: 네.
1: 그래도 이입된 인물을 찾자면 30대 스미카 부분을
0: 아오.
1: 읽으면서 저도 저의 덕매들을
0: 네.
1: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0: 네.
1: 저는 이제 중국 드라마인 진정령으로 이어진 덕매들이 있는데
0: 네.
1: 이제 진정령은 기억이 안 나도 이 덕매들이 어제 뭐 했는지는 다 아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매달 중국 문학 독서 모임도 꾸준히 하고 있고 서로 집에서 놀고 먹고 자고 뭐 여행도 매년 같이
0: 맞아.
1: 다니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 2년이 5년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덕매가 아니라 그냥 찐친이
0: 그쵸.
1: 되었습니다. 근데 덕매가 찐친이 되는 게 사실 어려운
0: 너무 어려워요.
1: 일이잖아요.
0: 그 판을 나가면 헤어지게 되기
1: 좋아하는 사람이
0: 마련이니까.
1: 같아서 우리가 친구가 됐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사실 배신자가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그 내가 좋아하던 그 배우나 아이돌이 안 좋은
0: 그쵸.
1: 일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0: 계속
1: 그러면
0: 존재하지 않는다면.
1: 네,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탈덕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우리가 친구가 된 거는 배우에 입덕한 게 아니라 진정령이라는 스토리에 빠져서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진정령 배우들에게도 빠진 거긴 하지만 이 배우들이 어떻게 얼마나 변하든

0: 우리의 초심인 진정령이라는 어머, 드라마는 변하지 않잖아요.
1: 이야기는 영원하니까. 네. 어머, 어머.
0: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진정령이 되게 아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스토리를 좋아하면 좀 오래 갈 수 있다.
1: 좋다.
0: 이 구보타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구보타는 음반회사의 재무팀 직원이에요. 최근 자신의 회사에서 데뷔를 앞둔 아이돌 그룹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그 기획팀의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1: 맞습니다.
0: 방금 제가 스토리에
1: 그러니까요.
0: 감기면 이제 영원히 갈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이 서사를 만들어내는 기획팀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아이돌의 퍼포먼스나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서사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성장서사면 더 좋고 그래서 재무팀에서 젊은 직원들한테 막 무시당하면서 일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이 구보타는 동료가 생긴다는 기쁨에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 그 연결감 필요했으니까.
0: 네, 집에서도 맨날 혼자 있고 딸이랑도 못 만나고 했던 그 고독을 회사 사람들, 동료들이랑 일을 하면서 채워야겠다는 마음에 네.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이 데뷔를 어떤 그룹이 누구냐? 이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국민 투표로 뽑힌 9명의 멤버들로 구성된 블룸의 블룸이라는 네. 보이 그룹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워너원
1: 완전히
0: 같은
1: 프로듀스
0: 거죠.
1: 워너원의 프로듀스 X.
0: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그룹의 이 팬들은 아이돌이 데뷔하기까지의 서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몰입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이게 시청자 투표로 멤버가 결정된 경우라면 자기가 멤버를 데뷔시켰다.
1: 그렇죠.
0: 자부심도 생기게 되고.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데뷔가 곧 인기의 정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 서사를 모르는 신규 팬들의 진입이 어려울 뿐더러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이 생기면
1: 또 몰려가 그쪽으로.
0: 네, 그쪽으로
1: 맞아.
0: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기존 팬을 계속 붙잡아 두는 것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미의 프로듀서와 구보타는 멤버들의 서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이제 이 서사 덕후들을 안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1: 그러니까요.
0: 계속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요.
1: 서사로 탄생한 그룹이니까 네. 계속 서사를 떠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0: 네. 일반 팬 100만 명이 아니라 서사에 중독된 만 명.
1: 너무 지독하다.
0: 만들어내자라는 목표로 이게 서사에 푹 빠져서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덕질에 몰입한 사람들이
1: 장인해.
0: 돈도 쓰고
1: 그쵸.
0: 영원히
1: 사실 만 명이면 굴러간다는 거잖아. 그럼
0: 그렇죠. 돈 안 쓰는 100만 명보다 돈 쓰는 만 명이 이 아이들을 영원히 그쵸.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네. 것인데요. 그래서 이 구보타와 이 프로듀서는 좀 열받지만 네. 충성도가 높은 팬들의 신도 또 그룹의 콘셉트를 교리라고
1: 이게 진짜 웃겼어요.
0: 불러요. 네. 그러니까 이 블루미라는 그룹의 컨셉은 블룸 마이셀프. 그러니까 개화해라.
1: 내 자아가 이제 펼쳐지는.
0: 네. 여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멤버가 네. 오디션에서 9위로 뽑힌 미치야.
1: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온 친구죠.
0: 네. 라는 결론이 납니다.
1: 네네.
0: 이 미치야는 9위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1위 멤버에 비해서 뭐 무대 장악력도 없고 과거의 사연도 그렇게 없고 되게 밋밋한 멤버인데 공감 능력이 높고 타인의 감정에 잘 휩쓸리는 INFP 성격이라서
1: 이게 너무 웃겨서
0: MBTI INFP라서 팬들이 그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동일시할 가능성이 높대요.
1: 어떡해.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론을 낸 거야.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놀랍게도 팬들이 이 전략의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심지어 구보타의 딸인 스미카까지.
1: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그 딸이.
0: 그리고 스미카는 원래 덕질에 관심이 없던데.
1: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0: 얼마나 서사를 잘 썼길래.
1: 그러니까요.
0: 이 스미카까지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사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아이돌 판에도 수많은 서사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아이돌 그룹 리센의 원이랑 네. 개그맨 이선민 씨 사이에 이 관계성에 감동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혜은에게 좀 마음의 스위치가 켜진 서사가 있나요?
1: 있죠. 다시 또 이제 최애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저도 이 친구들을 그냥 오늘 스미카 할게요. 이 친구들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서사인데 제가 이 오는 오프를 발견한 것도 그들이 이제 스스로한테 계단돌이라고 이름을 이제 키워드를 붙이기 시작한 때예요. 근데 온앤오프는 데뷔 초에 단숨에 주목받은 팀이라기보다 이제 그냥 꾸준히 음악을 해나가면서 이제 어떻게든 좀 입지를 다지려고 하던 팀인데 그때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옵니다.
0: 어쩔 수 없나 봐.
1: 네,
0: 서바이벌만큼 서사를 만들어낼 그니까요. 수 있는 곳이 없어요.
1: 근데 너무 잘 갔지 뭐야. 그래서 거기를 이제 중간에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최종 2위까지 올라가고 중간에 한번 1위를 해요. 중간에 그냥 이제 대결 중에 거머쥔 1위인데 그게 온앤오프가 데뷔 후에 처음으로 얻은 1위인 거예요. 근데 그 소감으로 이 팀의 리더가 저희도 이런 무대에서 잘할 수 있는 팀이에요. 저희도 1위라는 걸 할 수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걸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고 하면서 울어요. 근데 그게 음악방송 1위가 아니라 그냥 진짜 어떤 커버 무대 1위였는데 누구한테는 되게 작은 무대일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너무 벅차서 마침내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라는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성과이기도 했고 이거를 이제 이 친구들이 울먹으면서 얘기할 때 나 바로 입덕.
0: 아 바로?
1: 이거? 음방에서도 보여. 이 얘가 우는 거를 음방에서도 봐야겠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계속 그때 입덕해서 덕질을 시작했고 이후에 정말 음악방송에 첫 1위를 하면서 이제 한 계단씩 이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후에 또 이분들이 이제 또 전원 동반입대도 합니다. 이게 맞아요. 쉽지 한국의 특유의 또 어떤 포인트죠. 외국 입대. 팬들은 이해 못해 입대요. 동반입대 한 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그리고 이제 군백기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활동을 이어나가다가 지금은 또 이제 새로운 소속사와 함께 다른 출발점에 서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중소형 엔터테인먼트 출신의 또 3세대 아이돌 연차가 좀 있다는 얘기죠. 3세대면 그러니까 자기 이런 중소형 출신의 연차가 있는 아이돌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음악 색깔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활동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그냥 이들이 온앤오프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무한한 응원을 사실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뭔가 그냥 천천히 성장했다는 거에 대한 응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까지도 좀 힘을 실어주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들고 이게 그냥 곧 제가 입덕한 포인트가 실제 온앤오프를 선명하는 온앤오프를 설명하는 가장 선명한 서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형 기획사가 아닌 그룹을 좋아해본
1: 그것도
0: 경험이
1: 차이가
0: 없는
1: 있어요.
0: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성장 서사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아이돌 그룹의 성장을 볼 기회가 적었거든요.
1: 그렇구나. 그냥 완성형. 약간 네네. 시작부터 좀 인기 바로 네. 막.
0: 그리고 데뷔를 하자마자 좋아하는 경우가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지금 최애 그룹도 네네. 신인 때부터 좋아한 게 아니라서
1: 그러네요.
0: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인을 버텼는지 저 몰라요.
1: 아, 그렇다.
0: 그럼에도 이제 최근에 제가 눈물 흘린 서사가 있는데
1: 네네.
0: IUI라는 그 오디션
1: 출신의 걸그룹이
0: 네네.
1: 있죠. 네.
0: 그들이 10주년 기념으로
1: 다시 뭉쳤어요.
0: 앨범 활동을 했잖아요.
1: 맞아요.
0: 저는 그 프로듀스 방영 당시에 독일에서 지내가지고 사실 이걸 실시간으로 보거나 투표를 하진 않았는데 이후에 이들이 개인 활동을 하는 모습은 꾸준히 봤거든요.
1: 다 너무 잘했으니까 개별 활동을.
0: 너무 잘 그쵸. 성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10년 후에 다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꿈을 꾸면서 그 처절한 시기를 함께 보냈던 그 소녀들이 10년간 열심히 각자의 그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은 후에 행복하게 모이는 서사.
1: 너무.
0: 근데 이들도 맨날 울어.
1: 막 그때 추억하면서 우리가 그때 얼마나 좀 미숙했는지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더 친해진 네. 그거에 대한 감격도
0: 네,
1: 있고
0: 네, 기적 같은 일인 걸 사실, 본인이 알고 그쵸. 있고 본인들이 우니까 나도 이제 눈물이 나는 거죠.
1: 맞아요.
0: 이 책이 덕질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제목이 처치가 들어가잖아요. 네. 인더 메가처치인 네. 이유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메가처치란 예배에 2,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큰 규모의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이 메가처치에서는 예배가 라이브 공연 같은 느낌이라서 종교가 없는 젊은이들도 기도를 하러 간다기보다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를 만나는 장소로 찾는다고 해요.
1: 문화 페스티벌 같은 느낌이네요.
0: 네, 뭐 센터 같은?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까지 통째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커진 교회가 메가처치인 건데 이들의 목적은 결국 신자들에게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라고
1: 목적은.
0: 합니다. 네, 이게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1: 네, 마케팅 용어죠.
0: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처치 마케팅이라는 용어도 등장한 거고 이 헌금과 포교에 매진하는 신자를 늘리기 위한 처치 마케팅의 핵심이 바로 커뮤니티와 스토리래요. 그래서 이 스토리 설계를 위해서 전문 시나리오 작가를 고용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은 일본에서 처치 마케팅이 가장 잘 작동하는 곳이 덕질 팬덤이며
1: 맞지.
0: 스토리를 설계하는 시나리오 작가가 구보타인 거고 또 헌금과 포교에 매진하는 사람이 바로 구보타의 딸인 스미카라는 이야기를 소설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스미카는 자신의 아빠인 구보타가 만들어낸 미치야라는 그 멤버의 서사에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에게 빠져드는데요. 근데 책을 읽는 이제 우리들 독자는 스미카의 서사를 알잖아요. 그래서 스미카가 미치야한테 입덕하고 그를 사랑하면서 하는 활동들에 납득이 또 가요.
1: 맞아요. 오히려 스미카한테는 이 서사가 구원 같을 거예요.
0: 이게 이해가 가.
1: 그래.
0: 얼마나 필요했을까 이런 그러니까. 덕질이. 그리고 또 뭐 구보타가 서사를 만들어냈다고는 하지만 미치야가 실제로 되게 사려깊고 매력적인 아이인 것도 맞아.
1: 그러니까 맞기도 해요.
0: 그래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력을 부각시켜서 그러니까. 잘 제때 공개했다.
1: 저는 책임감 있는 프로듀서가 네, 생각도
0: 일을
1: 들어요.
0: 너무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심지어 이 일을 하는 본인도 결국에 미치야한테 빠져가지고
1: 분야가 다
0: 이제 나락으로 가잖아요.
1: 분야가 다 감겼어, 미치야한테.
0: 그러고 보니 이 처치 마케팅 너무 잘한 거지.
1: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 처치 마케팅 용어를 이제 중간에 본문에서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고 이걸 보다가 근데 이 처치 마케팅이 가능한 것 또한 이게 대형 소속사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형 소속사랑 중소 소속사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시스템이 이 엔터의 시스템이 팬 경험을 얼마나 대신 설계해 주느냐. 혹은 팬이 그걸 직접 만들어야 하느냐 구도의 대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면 이 지금 구보타 씨가 한 일을 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팬들이 직접 시나리오 작가가 네네네. 되고 무급으로 무급으로 그 떠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팬튜브나 팬 계정을 만들면서 왜냐면 대형 아이돌은 컴백하면 자동적으로 유튜브 메인에 뜨고 뭐 예능 음악 방송 챌린지 풀것을 나오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전혀 몰라도 보게 되는 구조. 미아님이 IOI를 자연스럽게 네네. 그 서사를 알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서사까지 내가 알게 되는 그 입덕 루트가 굉장히 경제적인 거예요.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좀 더 작은 규모의 소속사들은 내가 만약에 중소 아이돌을 발견했다면 그게 중소 기획사가 아닌 다 그 팬들의 노동 덕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뭔가 이 미치야의 소속사의 규모를 또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약간 구보타가 몸담고 있는 소속사의 팬덤과 그 림패밀리, 림패밀리는 중소 같거든요. 그 림패밀리의 덕질의 양상을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면서 씁쓸하기도 했던 그런 독서기도 했어요. 이 부분이.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 때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이 처치 마케팅에 대해서 스미카의 친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속이기 위한 서사다. 이 말에 스미카가 이렇게 생각해요. 세계 평화든 자기 개발이든 음모론이든 결국 누구든 자기가 믿을 서사를 정해서 살아갈 뿐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덕질을 시작하기 전에는 뭐 세계 평화 같은 거를 이제 믿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20대 스미카가 미치야의 서사를 종교처럼 믿게 되었다면 이 30대의 스미카는 갑자기 음모론에 빠지게 되는데요.
1: 갑자기.
0: 일본을 망하게 하려는 흑막이 존재한다. 이제 서사에 빠진 거죠.
1: 네.
0: 린타로를 좋아하던 덕후가 어떻게 음모론에 빠지게 되는지는 좀 책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심지어 구보타도 거의 전적으로 믿고 있는 본인만의 서사가 있어요.
1: 네.
0: 그건 바로 자신의 딸 스미카는 아이돌에 관심이 없을 거라는 거.
1: 그리고 다른 20대들과 달리 똑똑하고 야무지고 자기 인생 착착 설계해 나가는 딸에 대한 그 자부가 있어요.
0: 내 딸은 해외로 유학 가는 애야.
1: 그러니까. 죽음이지. 사실 본인의 죽음이죠. 본인이 딸에 대해 심어준.
0: 그 사실로 우월감마저 느끼는데요.
1: 맞아요.
0: 이렇게 종교처럼 믿고 있는 말이나 이야기 뭐 모두가 각자의 서사를 선택하고 산다면 혜은에게는 그런 게 있는지
1: 순간 제가 아까 그 죽음이란 말을 잠깐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0: 있어요.
1: 근데 그게 결국 제가 이제 탈 말이기도 한데 일단 저는 없다는 말을 원래 하고 싶었어요. 나는 종교처럼 믿고 있는 말이나 그게 없다. 대신에 그걸 믿는 사람이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데 엄마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이제 절을 낳고 이제 절에 갔을 때 이제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어떤 지나가는 스님이 이제 절에 이제 애기네 하고 보다가 이제 저희 엄마한테 얘는 이제 평생 걱정이 없다. 냅두면 알아서 잘 클 거다. 근데 마침 저희 엄마가 제 태몽을 금부처를 굽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이제 엄마가 싹 편집을 해가지고 잘 될 거야 정도도 좋긴 하지만 크게 될 거다라고 이제 믿고 계신 거예요. 그게 저희 구보타처럼 저희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믿고 있는 저희 서사인데 저는 그런 그 얘기 들어도 그게 크게 와닿진 않지만 제가 믿는 게 있다면 아, 나의 어떤 그냥 의지 나이가 내가 성실 내가 좀 단단하게 굳세게 잘 살아가겠지 이게 내가 믿는 나의 서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까 말했던 추구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걸 막 추구해야지라기 보다도 내가 오랜 시간 이런 내가 되길 바라왔구나. 내가 잘 쌓아온 지금의 결과가 요거구나.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잘 가져가야지. 요렇게 성실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나를 믿고 싶은 걸 내가 쌓아왔구나. 라고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0: 이 소설 속에 되게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네. 이 덕질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네. 이 시야라는 시야.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맞아요. 해요. 이 시야에 대한 입장이 인물들마다 되게 다른데요. 이 소설의 그 탁월한 점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는 건데 아이돌 프로듀서의 입장에서는 덕질을 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면 최애 말고는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1: 그래서 이게 우아하게 말했지만 그냥 현생을 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현생을 업스트리기 네. 위한 서예요 이분은.
0: 그래서 반대로 덕질을 네. 안 하는 사람들은 시야가 넓어서 어떤 현상을 조금 멀리서 조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프로듀서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렇게 시야가 좁아진 상태의 팬덤을 조종해야 한다고 네. 말해요. 20대 스미카는 어떻게 말하냐. 세계 정세나 환경 문제, 전쟁 등에 관심을 가지다가 스미카는 미치아 덕질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시야가 좁아진 사람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스미카는 오히려 시야는 넓지만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보다 시야를 완전히 좁히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행동에 나설 수 있는 현재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오히려 높은
1: 그러니까요.
0: 상태예요.
1: 덕질이 조금 더 나를 능동적으로 살게 해준다는 그 확인을 한 거예요. 얘는 어떻게 보면.
0: 네. 그러니까 시야가 넓다는 건 세상을 어쨌든 넓게 바라본다는 건데 그럼 한 개인의
1: 역할이 되게 무력하게 느껴지고
0: 힘이 너무 없다고 그쵸. 느껴지잖아요.
1: 해도 뭔가 내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가 네. 않고.
0: 그런데 나의 팬을 위해서 내가 오늘 막
1: 학교 컴퓨터를 다 킨 다음에
0: 스맹을 막 360개 동시에 돌렸어. 근데
1: 조회수를 막 올려. 내 행동이 바로바로 결과로 나타나는 거에 대해 얘는 만족도가 있었던 거야. 네.
0: 이전이라면 진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을 그치. 일을 하고 이제 뿌듯해하는 자신이 좋으면 이제 괜찮은 거죠.
1: 네.
0: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바로 30대 스미카입니다. 네. 스미카는 음모론을 믿고 있는 자신이 덕질을 하던 때보다 시야가 넓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1: 네. 깨달아 보였거든. 나는 이 세상에 뭔가를
0: 완전 개화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아이돌 산업도 흑막 세력이 국민들의 시야를 좁히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1: 일부였어. 네.
0: 이 흑막 세력에 대해서 깨달은 자신이야말로 시야가 넓어졌다. 그래서 이 포교 활동을 하고 하는 게 미래를 위한 행동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원래 스미카는 시야가 좁아져서 린타로를 위한 일만 해왔었어요. 트위터에서.
1: 그걸 인정하는 거야. 오히려 시야가 좁아졌다고. 네.
0: 그때 정말 해시태그 이벤트만 했었는데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그 시부야에 나와가지고 막 연설하거든요. 그래서 이 20대 스미카와 30대 스미카가 서로를 이제 바라보고 서서 과거의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이 되게 묘했어요. 엄청 아이러니한 맞습니다. 거죠.
1: 저는 이 30대의 스미카를 보면서 음모론자들을 우리가 되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대하는 경향이 네.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반대로 생각하고 네. 있구나 본인들이. 저 이 지점을 깨달은 게 되게 소설에서 얻은 어떤
0: 맞아요.
1: 그런 시약 같았어요. 진짜 이 작가야말로 시야가 넓은 건가? 되게 신기했고.
0: 그래서 이렇게 책에서는 덕후를 설계되고 조작되고 만들어낸 서사에 몰입하는 아주 시야가 좁은 사람들처럼 계속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그럼 덕후로서 혜은이 생각하는 덕후란 사실 그렇지 않다라거나 뭐 덕질이란 니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할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근데 사실 어떤 덕후를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더메가처치에 나오는 덕후도 어떤 덕후들 중에 한 갈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덕후 일단 아이돌 돌덕후라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지만 이게 전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그 생각이고 덕질이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누군가를 오래 응원하기 위한 방법.

0: 방법을 찾는 일이 덕질 같아요. 이 세계에 계속 존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는 덕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는 이게 어떤 장르 불문하고 일단 사람을 좋아하는 덕질이라고 했을 때 계속 누군가가 누군가의 팬으로 존재하기로 결심한 그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요. 그게 저한테 익숙한 거랑 별개로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 근데 덕질은 그걸 하려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 사랑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미친 세상에서 이 한정된 자본과 시간으로. 그렇다면 결국 이 덕질이라는 게 내가 저 사람을 계속 오래 응원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일이라면 그럼 그 방법을 찾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사랑해 멀어도 끝내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네. 저는 여기 30대
1: 스미카.
0: 그 스미카도 그렇고 20대의 그 스미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알 건데 어느 순간에는 알 건데 그렇기 때문에 최애를 오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결국 자기 마음에 드는 덕질을 해야 얘를 오래 덕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자기 마음에 드는 방법이 모두 제각각일 텐데 그걸 좀 잘 이렇게 선별해서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좀 저의 입장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 다시 듣기는 씀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너무 재밌는 이야기여서 사실 로그아웃 하고 싶지 않고요.
1: 아, 덕질 얘기는 진짜 밤새울 수 있을 것
0: 네,
1: 같아요.
0: 저는 그래서 진짜 이 작가님이랑 대화를 할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가져와 본 노래는요, 리센느의 러브 에코라는 노래입니다. 이제 최근 이제 역주행의 주인공이자 이제 5세대 서사돌의 좀 대명사가 된 걸그룹이죠. 이 소설에서는 이 아이돌에게 실력과 음악이 좋은 것은 이젠 차별화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현실에서는 이 리센느의 역주행이 가능했던 건 바로 알고 보니 이 친구들이 노래를 너무 좋고, 이 친구들의 무대가 너무 좋아서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탄탄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적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들이야말로 되게 작은 기획사란 말이에요. 거의 초소형에 가까운 이 기획사에서 차근차근 쌓아올린 결과라면 너무 놀랍고 감동적인 거예요. 이러한 결과를 사실 예상 못 하잖아요. 이 역주행이 너무
1: 못하죠.
0: 말도 안 되는 역주행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을 걸 몰랐지만 어쨌든 이 작은 기획사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 음악적 자산을 쌓아 올렸다는 게 너무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고, 덕분에 저도 이제 이분들의 앨범과 무대를 즐기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곡이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소설에 등장한 캐릭터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는 노래가 있는 것 같아서 러브 에코를 골랐습니다. 이 러브 에코의 후렴구 가사가 오늘 말한 세 덕후들이 각자의 최애에게 입덕하는 순간의 감정과 좀 닮아 있어요. 저희는 한 걸음 떨어져서 봤기 때문에 이들의 사랑이 결코 아름답기만 하진 않다는 걸 알지만, 이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딱 이런 노랫말이라는 걸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를 좀 사랑하는 순간을 많이 좀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노래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그 개화랑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 아닙니까?
1: 그렇네요. 그리고 에코라는 게 네. 이렇게 점점 퍼지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음이. 그러니까 포교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내 사랑이 계속 점점 퍼져나가.
0: 지금 구보타 기획사의 그 BGM이에요. 그런 이건.
1: 너무 좋은 노래였고요.
0: 네.
1: 제가 가져온 건 일드 그래서 저는 피켓입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미치아에게 자신을 투영하면서 입덕한 이 스미카 같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일드인데요. 그래서 저는 피켓입니다는 네. SNS 좋아요 수에 집착하면서 보여주기 삶을 살아가던 28살의 하나코가 우연히 지하 아이돌 그룹인 써니사이드업 공연을 보면서 시작이 돼요.
0: 네.
1: 지하 아이돌은 아무래도 정식 데뷔를 한 아이돌보다는 좀 퍼포먼스적으로 많이
0: 그쵸.
1: 서툰 멤버들이
0: 그게,
1: 있잖아요.
0: 그게 이제 매력 포인트도 아니죠, 이분들은.
1: 그렇죠.
0: 지하 아이돌은 그게 셀링 포인트도 아닌
1: 그쵸,
0: 거예요.
1: 그쵸.
0: 실력이 셀링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1: 아니, 못하는 게 당연해.
0: 맞아요.
1: 근데 이 써니사이드업에도 하나라는 친구가 유독 그런 실력이 없는 멤버였던 거예요. 근데 실력은 부족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이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하나에게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이 하나코가. 그래서 완전히 하나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 지하 아이돌 하나의 팬이 되어서 덕질을 하게 되는데요. 지하 아이돌은 이 대기업 아이돌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이제 돈과 연결이 그쵸.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티켓을 눈앞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티켓당 10분이다. 그럼 내가 오늘 내 최애를 독점하고 싶으면 그냥 한 시간만큼 다 사버리는 거예요.
0: 팬과의 거리를 그냥 확 좁혀버려서.
1: 네. 네. 그 너무 가깝고 내 돈이 바로 얘한테 돌아가는 게 눈으로
0: 그러네요.
1: 보이는 시스템이라서 이제 그렇게 건강하진 않거든요.
0: 네.
1: 그리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또 스토커 범죄에 노출되기도 쉬운데요. 그런 하나를 위험해서 이제 구해내기도 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쌍방 서사를 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오. 근데 이걸 본다고 해서 이 지하 아이돌 세계를 긍정하게 되진 않아요. 왜 지하 아이돌이라는 문화가 생겼을까?
0: 그러니까
1: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오늘 이제 인더메가 처치부터 이 지하 아이돌 세계를 다룬 콘텐츠까지 뭔가 이제 덕질의 세계에 대해서 좀 두루 돌아본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또 무언가를 열렬히 좋아하고 응원해본 경험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인더메가 처치 소설은 그 좋아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에 휘둘리고 있는지 지금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건 무엇인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위안인가 저는 좋아하는 마음은 좀 재능에 가깝다 이런 말만 좀 들어왔던 터라 이번 독서가 그 마음을 좀 다르게 낯설게 바라보게 만든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한다는 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아주 강한 힘이기도 하지만 그 힘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완전히 잊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책은 나는 이걸 왜 좋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건네게 하는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좋아함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의 책방을 닫겠습니다.

0: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일산 방면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의 4차로에서 추돌사고로 뒤로 정체인데요. 워낙에 교통량도 늘어서 잠실대교에서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 마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이후로도 마포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도 정체입니다. 반대 구리방면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의 1차로에 고장차가 있고 같은 방면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의 5차로에서는 추돌사고로 불편합니다. 계속해서 구리방면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서초에서 반포 구간 내 2, 3차로에서는 추돌사고가 있어서 양재 이전부터 도심방면 더욱 혼잡하고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가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데 나는 정말 앞으로 가고 있는 걸까? 사실 같은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일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기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세워둔다고 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돌리고 힘을 넣어야 비로소 에너지가 생기죠. 이창호 구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고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노력을 믿고 무지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발전기 힘차게 돌려보실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머니특별시 시작했습니다. 이 발전기가 계속 돌아야 에너지를 만들어내듯 우리 가정경제도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집 경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드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구인선입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여는 말에서 제가 그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근데 당장 뭐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일을 사실 꾸준히 이어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두 분은 요즘 결과와 상관없이 꾸준히 하고 있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2: 네, 저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살을 빼려고. 벌써 한 1년이 넘었는데 네. 살이 많이 안 빠지고 있어요.
1: 몸무게 변화가 전혀 없나요? 유의미한 변화가?
2: 아주 남들 보기에는 조금 빠진 것 같다고 하는데 네. 몸무게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어서 네.

0: 그래도 어떻게 몸무게가 내려갈 때까지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 이게 참 몸무게 줄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2: 그냥이 분명 늘으셨을 거예요.
0: 그렇게 맞아, 그냥 어, 다른 분들도 그렇게
1: 체지방률이 위안을 좋아졌을 거예요.
0: 해서는 것 같은데 1년이 뭐예요? 한 2년 동안을 거의 이제 열심히 하거든요. 6시에 일어나서. 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1: 그래도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2: 맞아요.
1: 그런가요? 효과가 있는 겁니다.
0: 위로가 네. 됩니다.
1: 네, 구선 팀장님.
2: 네, 우선 저도 사실은 날씨가 이렇게 가을 날씨가 이제 접어들면 전 등산을 자주 좀 다니거든요. 이거는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적도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여름 때는 한동안 너무 더우니까 가기도 싫어지고 그쵸? 땀도 많이 나고 힘도 들고 해서 한 3개월 동안 쉬었다가 최근에 한번 저희 동네에 용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바로.
1: 아, 거기 경치 진짜 좋잖아요.
2: 엄청 좋죠. 네. 그 꼭대기가 한 350m 정도가 돼요. 예전에는 손쉽게 그냥 올라갔거든요. 네. 쉬지 않고. 와, 쉬다가 올라갔거든요. 너무 제 체력이 저질이 돼 있는 거예요.
1: 3개월 동안 쉬셨으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2: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것도 역시 운동도 진짜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1: 맞아요.
2: 이걸 새삼 전 느끼고 1년 동안 계속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0: 교수님,
2: 대단하신 거예요.
0: 몸무게가 중요합니다.
2: 대단하신 거예요.
1: 저도 요즘에 자주 뛰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한 10분도 못 뛰었어요. 뛰면 이렇게 숨이 가쁘고 그러더라고요.
0: 맞아요.
1: 근데 그게 매일매일 조금씩 이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 10분 뛰어도 괜찮고 20분 뛰어도 괜찮고 이게 늘어나더라고요.
2: 맞아요.
1: 그러니까 결국은 꾸준함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2: 그렇죠. 네.
1: 노력을 언젠가 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회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뭐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25% 할인된다는 가짜 정보가 퍼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SNS와 단체 대화방에는 대통령 공약으로 기본 요금이 인하돼 25% 할인이 시작됐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새로 생긴 혜택이 아니라 기존에 시행 중인 선택약정 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가 통신사와 약정을 맺으면 월정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비싼 안내를 받았다면 통신사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이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부추긴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41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탈루 혐의 금액은 1조 원에 이릅니다. 조사 대상에는 달걀 등 먹거리 유통업체와 배달 패션 플랫폼 식품 기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양계 농장은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하며 400억 원 규모의 수익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한 형제들은 국내 수익을 독일 모회사로 보내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고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한 곳과 풀무원도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원가를 부풀려 가격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취소와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피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7,438건으로 연평균 37% 증가했습니다. 계약 해제와 환불 거부,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 계약 관련 분쟁이 58.4%로 가장 많았고요. 결항과 지연 등 계약 불이행이 27.2%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면 항공사 수수료에 여행사 수수료까지 추가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항공권 구매 전 취소 변경 수수료를 확인하고 수화물 피해가 발생하면 공항에서 바로 항공사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화제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은 재무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경제 고민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오산입니다.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설계사가 괜찮다고 한 우리 가족보험. 열어보니 아니 이런 반전이? 입니다. 보험이 여러 개 있으면 많은 분들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오늘은 유지해야 할 보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험료에 비해 보장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또 가족별로 어떤 보장을 다시 채워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에 사는 50대 직장인이고 아내와 큰딸, 아들까지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일찍 결혼해서 둘이 정신없이 자식 키우며 살았는데요. 어느새 큰딸이 33, 둘째 아들이 31가 됐습니다. 솔직히 애들이 이 나이까지 결혼도 안 하고 한 집에 살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좋은 짝 만나는 것도 좀 보고 싶은데 손주도 빨리 안아보고 싶은데 이게 부모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닌가 봅니다.
2: 아빠, 금요일 저녁에 나랑 영화 보러 가는 거 알지? 예매는 내가 했으니까 팝콘이랑 콜라는 아빠가 쏘세요.
3: 허허, 딸, 심야 영화 같은 건 남자친구랑 봐야지. 영화 보면서 팝콘 집다가 손도 닦고 그다음 전기도 찌릿통하고. 너 데이트는 할 줄이나 아니?
2: 어, 아빠.
3: 이번 추석에 남자친구 하나 좀 데리고 와봐라.
2: 아, 아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추석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데려오지. 그런데 또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되는 거잖아. 난 세상에서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좋아.
0: 아빠 아니고 아들 아니에요? 굉장히 일찍 결혼하신 것 같은데. 우리 딸 인연 어딘가 있긴 하겠죠. 자식은 서른이 넘어도 부모 눈에는 여전히 아이인가 봅니다. 사실 아직 두 아이 보험료도 제가 내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 딸이 너튜브에서 보험 관련 영상을 보더니 자기 보험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겁니다. 저도 머니특별시를 매일 듣다 보니까 우리 가족 보험도 한번 제대로 확인해봐야겠구나 싶더라고요. 저희 부부보험은 설계사분께 물어보니까 문제없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하셔서 뭐 일단 안심했고요. 이번에는 딸과 아들 보험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채워주고 싶은데요. 전문가님들이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 오산에 사는 50대 남성분의 사연이네요. 자녀분들 보험 점검을 요청해 주셨는데 지난주 화요일 방송을 듣고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신 따끈따끈한 사연이라고요?
1: 네, 지난주 화요일 방송을 들으시고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 그 전화로 가족분들의 상황과 고지사항 정도만 확인을 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난 뒤 직접 만나 뵙기로 했는데요. 우리 사연자분이 그 머니 특별시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너무나 잘 듣고 계시는 진짜? 애청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만나기 전에 방송을 통해 먼저 우리 사연자님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직접 뵙고 사연자분 상황에 맞춰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훨씬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함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0: 일단 우리 머니특별시 애청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연자님께는 오늘 대면 상담 전에 어떻게 보면은 좀 방송으로 먼저 받아보는 보험 솔루션 예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 보험 상황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3: 네, 우선 사연자분은 자녀분들의 보험 점검을 좀 저희 쪽에 이제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부 보험도 함께 다시 한번 점검을 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은 50대셨고요. 총 보험료는 월 31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으셨는데 여기에는 이제 실손 의료비 4만 원대, 암내 심장 보장이 들어간 종합 보험이 약 12만 원, 그다음 간병인 보험이 약 6만 원, 암 치료비 보험이 약 4만 원. 거기에 운전자 보험까지 약 3만 원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으셨습니다.
0: 일단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보험을 좀 골고루 잘 드신 것 같기는 한데 청취자분도 부부보험은 잘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자녀들 보험만 봐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직접 확인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2: 네. 두 분도 본인들 보험은 사실 어느 정도 잘 준비되어 있다고 자신하고 계셨었어요.
0: 그런 것 같아서요.
2: 네.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 오히려 부부보험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더 많았습니다. 특히나 암, 뇌, 심장 보장이 들어간 종합보험은 저희가 조금 많이 꺼려하는 10년 갱신이었고요.
0: 갱신요.
2: 네. 그리고 네. 암 치료비 보험도 납입 기간은 긴데 보험료가 상당히 높은 편이셨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역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장에 비해서 보험료가 현저히 높은 편이셨어요.
0: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 다섯 개 보험이 전부 다 문제였던 건 아니죠?
3: 네, 우선 실손보험과 간병인 보험은 현재 조건으로 봤을 때 잘 유지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좀 전달해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보험 점검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험 상담을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은 무조건 뭐 추가 가입을 해야 된다 아니면 나 뭐 해지하고 뭔가 또 권유를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0: 좀 두려우실 것
3: 같아요. 네, 맞아요. 상담을 좀 겁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한다고 해서 기존 보험을 무조건 다 없애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그 잘된 보장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게 가장 유리한 거고요. 그 보완이 필요한 부분만 이제 수정이나 아니면 추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역할을 해드리는 건데 네. 그 사연자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갱신형 건강보험과 보험료가 높은 치료비 보험,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을 중심으로 다시 저희가 비교를 도와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0: 네, 아까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보험을 다시 준비하려고 보니까 뭐 발목을 잡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다고.
2: 네. 우리 사연자분이 그동안 참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올해 4월 등산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대요.
0: 아이고.
2: 통증이 계속돼서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으셨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MRI 한번 찍었다는 게 아니라 입원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은 이력이 남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보험가입 심사에서는 최근에 뭐 입원이나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도 여러 보험사의 심사를 의뢰해서 가능한 곳을 좀 찾아봐야 했습니다.
0: 지금은 허리 건강이 좀 괜찮으신지 걱정이 되네요. 근데 허리를 한번 삐끗한 정도면은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보험 심사에서는 단순히 뭐 MRI를 한번 찍었다 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험 가입 심사는 사실은 저희가 단순히 뭐 염좌다 타박상이다 이 기준점을 보지는 않고요.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뭔가 치료가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한 이후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0: 앞으로 계속 혹시 보험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
3: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보험이 유리하게 가입이 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좀 갈 일일 수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연자분도 최근 치료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일반적인 조건으로 가입하시기는 쉽지는 않았고요.
0: 이거 그래서 하나 때문에요?
3: 그렇죠. 네. 이게 억울한 부분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30개의 보험회사를 다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0: 어머. 아니, 30개
2: 너무 힘들었어요.
0: 대단하신데요? 근데 30개가 넘는 보험사에 심사를 넣었다는 건데 뭐 그만큼 좀 가입하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거겠네요.
2: 네. 사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연자분

0: 이번 허리 치료 외에는 특별하게 건강 문제에 별 이상이 없으셨던 분이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최근 이거 하나 때문에 유병자 상품까지 검토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건데요. 다행히 여러 보험사를 확인한 결과 다행히 두 곳에서 일반적인 건강체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너무 잘 됐는데요. 일단 보통 개인이 알아보다가 한 두세 군데에서 어렵다 이런 답을 들으면 그쯤에서 포기하기 쉽잖아요. 근데 팀장님들이 직접 30개가 넘는 보험사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결국 두 곳에서 가능한 조건을 찾아내신 거잖아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 참 집요하시네요. 네, 쓰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 보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주셨어요?
2: 네, 우선 고생 정말 많이 했고 네.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찾아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사연으로 채택을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네, 우선 실손은 이제 4만 원대 그대로 당연히 유지가 필요했고요. 간병인 보험도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대신에 암, 뇌, 심장 그 보장은 치료비 부분과 같이요. 20년 낙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이제 중심을 다시 구성을 도와드렸고요.
1: 비갱신형으로.
2: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약 18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좀 산출이 됐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저희가 포기를 하고 유병자 상품 또는 간편 상품으로 준비를 했다라면 20만 원이 넘었을 겁니다.
1: 네. 비싸지네요. 확실히.
2: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달에 내는 보험료만 걱정이 된다라면은 관계는 없었지만 보통은 20년 납 기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훨씬 더 커지는 부분을 막아들였다.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운전자 보험도 기존에 이제 3만 원대에서 12,000 원 정도로 조정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기존 약 31만 원에서 약 29만 원 정도로 설계가 좀 가능해졌고 완성이 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일단 31만 원에서 29만 원이면 보험료는 월 2만 원 정도 줄어드는 셈인데 근데 이번 점검의 핵심은 뭐 단순히 2만 원을 아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죠?
0: 그렇죠. 보험료를 줄이는 것만 사실 목표였다면 뭐 보장을 빼서 더 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지해야 할 보험은 유지를 해드렸고 불필요하거나 또 비싸거나 비싸게 된 거는 구조를 다시 필요한 보험만큼 바꾸면서 보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9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어떤 보험은 남겼고 또 어떤 보험은 얼마나 잘 바꿨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1: 그리고 사실 월 2만 원이라고 보면 이렇게 월 단위로 봤을 땐 적은 금액 같아도 내가 전체 내는 금액을 생각하면 이게 또 큰 금액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배우자분의 보험도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우선 배우자분도 50대셨고요. 2016년에 건강보험과 실손이 묶여 있는 이제 종합보험 한 건을 좀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 네. 보험료가 월 이제 23만 원 정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장 내용을 좀 저희가 딱 열어보니까 암 진단비 2천만 원 정도는 비갱신형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었지만 추가적인 암 진단비가 또 갱신형으로 특약이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갱신형이 섞여 있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거기에 이제 뇌졸중 진단비 또한 뇌혈관 보장이 아닌 뇌졸중 이것도 갱신형으로 또 특약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보다 저희가 치료비 보장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항상 외치곤 하잖아요. 네. 그 치료비 보장은 거의 없는 상태셨던 거죠.
1: 그러니까 월 23만 원을 내고 계시는데 주요 보장은 암 진단비와 실손 중심이고 이게 치료비 보장은 거의 없었다는 거잖아요.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 구성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아주 너무나 정확하시고요. 이가희 아나운서님 제 옆자리로 오시죠. 저 같이 우리 전문가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 가볍게는 가능한데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네.
0: 그래서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우리 보험 가입 내용만 듣고도 딱 잘 집어내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비교가 확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배우자분은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어서 유병자 조건으로 준비를 해야 했는데요. 네. 그래도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필요한 보장을 다시 구성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해서 비교를 해봤고요. 새로 구성한 안에서는 실손과 종합보험을 포함해서 아까 23만 원 정도를 21만 원 정도로 보험료는 2만 원 정도 낮추면서 보장을 좀 넓게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1: 잘 바꿔주신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원래 사연자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자녀분들 보험도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우선 자녀분들도 이제 보험 점검해보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과 보험료가 높은 부분이 함께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첫째 따님은 33세셨고 실손 거기에 운전자 건강보험까지 월 13만 5천 원 정도를 납입 중이셨는데 암진

0: 진단비는 5천만 원으로 비교적 잘 준비가 좀 되어 있으셨지만 저희가 뇌나 심장 진단비도 거의 동등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암 진단비는 5천만 원, 뇌나 심장은 1천만 원 정도만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나는 뇌나 심장 쪽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판단은 설계사가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암의 진단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골라서 아플 수는 없습니다.
1: 그렇죠.
0: 네, 평준화가 되어 있으셔야 되거든요. 모든 보장은 거기에 이제 질병이나 이제 상해 수술비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질병 그 사고에 대한 제한을 이제 구조하셨단 말이에요. 수술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장의 균형을 다시 맞춰 보실 필요는 있으셨습니다.
1: 그러면 첫째 따님 보험은 어떤 부분을 보강해서 좀 다시 구성해 주셨어요?
2: 네, 암 진단비는 5천만 원을 유지하면서 우리 치료비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네. 항암 방사선 약 약물 치료비 2천, 비급여 암 치료비도 총 1억 원, 그리고 뇌와 심장 진단비와 수술비, 질병 상해 수술비도 같이 보강을 좀 해드렸고요. 이렇게 구성했을 때 건강보험은 약 8만 9천 원, 기존 실손과 운전자 보험까지 합하면 전체 보험료는 약 11만 원 정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사실 나온 건 단순히 보험료가 싼 상품을 고른 게 아니라 연령이나 또 그 따님의 건강 상태, 그리고 고지 기간, 그리고 필요한 담보를 함께 비교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 그러니까 월 보험료는 13만 원에서 11만 원이 되고 보장은 더 풍성해졌어요. 아드님은 어때요?
0: 우선 한 설계사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니까 비슷하게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사실.
1: 공평하게.
0: 맞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좋게 평준화되어 있고 누군가는 이제 뭐 들쑥날 수도 있으면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설계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드님은 31살이셨고요. 따님과 같은 시기에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한 15만 원 정도 이제 불입이 되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따님과 같은 조건으로 전체 보험료는 12만 원대로 다시 한번 재구성을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1: 그럼 내 식구 보험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번 점검의 핵심은 보험료를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가져갈 보험은 남기고 부담이 큰 보험은 비교하고 부족한 보장은 채우는 것이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2: 네, 아주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네. 보험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보험료가 비싸다고 보장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보험 점검을 하실 때 딱 세 가지 요것만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그리고 또 메모 한번 해보시고요. 네, 첫째, 매달 총 보험료가 가장 중요한 게 보험료가 얼마인지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3대 질병, 암, 뇌, 심장 같은 핵심 보장이 실제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볼 땐 요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 셋째는 비갱신인지 아니면 갱신형인지 요게 굉장히 큰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오래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요 세 가지만 확인해도 내 보험에서 무엇을 더 살펴봐야 하는지 윤곽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오산에 사시는 50대 청취자님 오늘 방송이 좀 상담 좀 좋은 예습이 되셨을 것 같아요. 내 보험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걸까? 부족한 보장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누구나 무료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머니특별시 2부 소비자 민원실로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로이킴의 노래 듣겠습니다.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2부 시작됐습니다. 재무 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민원 한번 만나볼게요. 8382님이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남편이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 특약이 없어서 보험금을 못 받았어요. 제 보험에는 질병 수술비 20만 원이 있고 뭐 질병 1종은 20만 원, 2종은 30만 원, 3종은 100만 원, 4종은 500만 원, 5종도 5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만약 용종을 두세 개 제거하면 제거한 개수만큼 보험금이 지급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용종 3개를 제거했다면 개수만큼 보험료가 나오나요?
1: 나올까요?
0: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1: 제 얼마 전에 제 친구 남편이 건강검진 하면서 대장 용종이 8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도 수술비를 8번 받았을까요?
0: 그랬으면 좋겠는데.
1: 우리 아나운서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0: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 주겠죠.
1: 그렇죠. 못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종 수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오해를 좀 많이 하세요. 수술한 개수와 보험금 지급 횟수가 꼭 같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0: 그럼 이 경우에도 뭐 용종을 3번 제거했다고 해서 수술비도 3번을 받지는 못하셨겠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보험에서는 이제 단순히 몇 개를 제거했느냐만 보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어떤 수술을 했는지 그 수술에 해당하는 보험 약관에선 정한 수술에 또 해당이 좀 되는지 그다음 몇 종 수술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동일한 수술 또는 동일 질병에 대해서까지 몇 회 정도까지 또 인정을 해주는지 이런 조건을 또 같이 함께 또 보셔야 됩니다.
0: 그러니까 보험증권에 뭐 질병 수술비 20만 원, 1종 20만 원, 뭐 2종 3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여러 개 적혀 있다고 해서 내가 받은 수술이 그 금액을 무조건 다 더해서 받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2: 네? 네, 우선 정확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수술비 20만 원과 1호종 수술비는 같은 특약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 가입한 상품의 특약 구조에 따라서 각각 지급 여부와 지급 방식이 또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0: 굉장히 헷갈리는데 자세한 내용을 더 살펴보기 전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릴게요. 우리 오늘 용종을 하나 제거하고 다음 날 다른 용종을 또 제거했다면 수술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비도 두 번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받으면 참 좋긴 하겠는데 이게 보험이 생각보다 돈을 쉽게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용종 제거 수술이니까 안 주지 않을까요? 정답은 X요.
1: 어머,
0: 잠깐만,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1: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0: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시고 X로 이렇게
2: 벌써
0: 손이
2: 그냥
0: 다
2: 준비가 돼 있어.
1: 네, 어쩜 이렇게 잘 아시는지 참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0: 아쉽게도 맞췄죠?
1: 네, 아우 틀릴 줄 알았습니다. 네, 뭐 물론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각각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술 내용과 질병의 관계, 동일 질병에 대한 지급 기준, 약관상 지급 제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 그러면은 그 수술비 특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2: 아니, 정말 볼 게 많지 않아요?
0: 글씨도 안 커요.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2: 네, 우선은 저는 세 가지 정도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내가 가입한 수술비 특약의 정확한 종류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가입한 게 질병 수술비, 단일 수술비라고 저희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서는 그냥 그 질병에 관련된 수술이 들어가면 무조건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도 뭐 종수술비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섞여 있었잖아요.
0: 네.
2: 그 두 번째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와 수술 분류표인 건데 내가 가입한 종수술비 있다라면 그게 몇 종에 또 해당이 되는지도 보셔야 된다는 내용이 또 있는 거예요.
0: 그거 해당이 안 되면 못 받겠네요.
2: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같이 메모를 해주시거나 꼭 기억을 해주세요. 바로 지급 횟수. 그러니까 매회 지급을 해줄 거냐. 동일한 수술이 내일 또 또는 일주일 후에 또 수술이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지급을 해줄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동일 질병은 일회성이냐 아니냐. 이거를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0: 그러니까 같은 수술비 특약이라도 수술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지
2: 맞아요.
0: 뭐 횟수 제한이 있는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약은 수술을 할 때마다 지급하는 구조일 수가 있지만 어떤 특약 특약은 동일 질병의 1회, 동일 수술에 대해서 1회만 지급을 해주는 횟수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상품은 수술 종류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술비 20만 원이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안 됩니다.
0: 보험마다 다 다른 거네요.
1: 네.
0: 그렇다면 우리 8382님의 남편분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장 용종을 제거하셨는데 수술비 특약 자체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2: 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안타깝지만 가입한 계약에 수술 특약이 없다면 수술비는 따로 지급 불가능한 거죠. 없는데 보상을 해주는 보험사는
0: 네.
2: 없죠. 근데 다만 실손 의료비 보험은 이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이제 환급을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그 비용이 좀 발생을 했다라면 병원비가 그거는 환급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비에서 나는 보상을 받았으니 나는 수술비도 있을 거야라는 아니란 생각은 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실손 의료비와 이제 정액형,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수술비 특약은 역할 자체가 완전 다르다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실손은 실제로 내가 쓴 의료비를 보장을 하고 수술비 특약은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했을 때 정해진 금액을 받는 구조니까 둘은 좀 완전히 다른 보장인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점검할 때는 아, 나 실손이 쓰니까 괜찮아. 이렇게 끝내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또 반대로 나 수술비 특약 있는데 나 수술하면 얼마를 받겠지? 라고 정의해서도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0: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수술비 특약이 있어도 그 내 특약이 어떤 수술을 뭐 몇 번 또 어떤 기준으로 보장하는지도 좀 잘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2: 네. 그리고 저는 40대 이후시다라고 한다라면 수술비 특약을 점검을 할 땐 당연히 내가 받는 보장 금액만 보지 말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곤 하는데 질병 수술비 20만 원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0: 네.
2: 어떤 질병에 어떤 수술을 보장을 하는지 거기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복으로 내가 수술을 할 경우 지급을 또 한 번 받으실 수가 있는지

0: 그다음 수술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회사마다 정한 기준이 다 다를 수밖에는 없거든요. 네. 거기서 유리한 수술 특약을 판매하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소비자분들께는 가장 유리하게 적용이 좀 되시겠죠. 이 부분들은 일반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뭐 전문가나 저희를 통해서 도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보험증권에 수술비라는 글자가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근데 보험이 어떤 수술을 몇 번까지 어떤 기준으로 보장하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수술비 보험이 있는데 내 보장 범위를 좀 제대로 체크해보고 싶다. 나도 전문가와 함께 수술비를 포함한 보장 준비 좀 꼼꼼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자,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640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어제 오전에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오후에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두 군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혹시 실손보험 청구를 두 번 다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런 경우가 꽤 있죠. 그러니까 오전에 동네 병원에 갔다가 증상이 좀 나아지지 않아서 오후에 이제 큰 병원으로, 그러니까 상급 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하루에 두 군데 병원을 갔어도 두 곳 모두 실손 청구가 가능한가요?
0: 네, 문자 사연처럼 하루에 여러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고요. 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하루에 두 곳 이상을 방문하셨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상은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칙이 바로 질병이 서로 다른 건지 아니면 동일한 질병으로 두 곳을 이제 방문을 한 건지 거기에 따라서 청구 방식이 좀 달라지실 수는 있습니다.
1: 어쨌든 같은 날 두 군데 병원을 갔더라도 어떤 질병으로 진료받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2: 네. 만약 우리 청취자님께서 오전에 감기 증상으로 뭐 동네에 있는 내과를 갔다가 또 오후에는 또 무릎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를 방문하시는 경우라면 이거는 서로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각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네.
2: 각각의 진료에 대해 자기부담금도 각각 적용이 되고요. 반대로 오전에 감기로 진료를 받았고 오후에 또 같은 감기로 같은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 갔다면 두 진료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하루에 두 번 병원에 갔다 그것만으로 지금 여부를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1: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다른 병원에 간 게 아니라 뭐 의사의 권유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어때요?
2: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병원 분류표가 나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1: 병원 분류표.
2: 그렇죠. 요게 이제 뭐 감기로 인해서 갔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요거보다 다른 소견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감기가 아니고 다른 소견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럴 때는 다른 질병으로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진단명이 나온 건 아니니까.
1: 네. 그러니까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또 청구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청구 서류 준비할 때 주의할 점도 좀 있을까요?
0: 네, 우선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는 이제 진료비 영수증 또는 이제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1: 네.
0: 거기에 이제 약 처방이 좀 나왔다라면 당연히 약값도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그 처방 그 제조 거기에 관련된 서류 처방원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이제 보험사와 이제 치료 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또 달라지실 수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이나 아니면 해당 보험사 실손 청구용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필요 서류가 정확하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 받으실 수가 또 있으십니다.
1: 저 이게 실손 보험 청구할 때마다 늘 헷갈렸다는 게 보험사마다 약간 필요한 그 서류 항목의 이름이 좀 다른 거예요.
2: 네, 맞아요.
1: 그래서 이게 그러면 난 이거 다 떼야 되나? 그거 떼는 것도 돈이거든요.
2: 네, 맞아요.
1: 늘 고민이 됐었는데 실손 보험 청 청구용 서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같은 질병인데 병원별로 따로 청구하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까요?
0: 네, 우선 실제로 이제 그 중복 청구로 인해서 보험금 누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유는 청구 자체를 처리하는 사람 또한 사람입니다. 컴퓨터가 그거를 일일이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분명

0: 있을 수 있고요. 네. 동일 질병으로 여러 병원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각각의 진료비를 따로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는 나중에 그 청구된 진료권을 중복 청구로 간주를 해서 지급을 안 할 수도 있거나 삭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동일한 날에 이제 다른 병원을 다녀오신 거잖아요. A라는 병원, B병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오늘은 A병원 거를 청구하고 동일한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병원 간 날은 내일 B병원 거를 청구를 해요. 그럼 보험회사는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같은 날에 왜 그 병원을 다녀왔는데 왜 두 번을 청구를 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정의 표현을 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그 동일한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반드시 진료비를 합산을 해서 한 건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다 청구를 해버리시면 네. 거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각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을 모든 증빙성물을 청구하되 청구할 금액은 전체 합산된 금액이 나와 있는 상태로 제출이 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1: 또 병원 진료 뒤에는 우리가 또 약 처방을 받잖아요. 이 약제비도 실손보험으로 따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네, 물론이죠. 약국에서 조제받은 약제비도 실손 청구가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제만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네. 또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뭐 일반 의약품, 뭐 소화제, 뭐 감기약 이런 거는 당연히 실손 보상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인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워낙 또 잘 알고 계시니까. 약제비 청구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 사본과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 그것이 필수 서류로 필요하고요. 만약 여러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여러 약국에 가셨다고 하면 각각의 약제비 영수증을 준비하시되 동일한 약에 대한 중복 청구는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즉 약은 실제 조제한 약국 것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잘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어쨌든 같은 증상으로 하루에 병원을 두 군데 갔다고 해서 실손 청구를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몇 군데를 갔느냐보다 같은 질병인지 다른 질병인지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가 더 중요했고요. 병원비뿐만 아니라 처방받은 약제비도 보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필요한 서류는 그 병원이나 보험사에서 실손보험 청구용 서류 달라고 하면 된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22님이 또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 4년 전에 암 수술을 받고 수술 완치 후에 예방검진 4년 차가 됐어요. 암진단과 동시에 가지고 있던 암 관련 보험 특약이 모두 종료가 됐는데요. 5년 후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암보험 준비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2: 네. 우리 암 발병 후에 5년이 지나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암이 재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건강체로 가입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암이나 뇌나 뭐 심장 뭐 수술비 이것도 다른 일반 그 분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제 건강체 보험 또 가입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 우리 7222님 5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2: 그렇죠.
1: 그리고 2939님의 문자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험 상담을 받다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둘 다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험료 차이가 왜 꽤 큰지 그것도 궁금해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0: 네, 우선은 요 종신보험은 그 사망보장을 평생토록 보장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보장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내가 100살 때 사망을 하든 200살 때 사망을 하든 내가 가입한 금액은 무조건 가족에게 상속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중간에 완납이 되는 시점 보통 이 시점 기준으로 내가 해지를 한다고 해도 내가 낸 원금 정도의 수준은 환급을 또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축의 기능이다.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기는 해요. 네. 하지만 그런 이제 환급률에 대한 기능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게 좀 많이 측정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정기보험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사망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 맞습니다. 다만 정기보험 정해진 기간까지만 이렇게 이제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내가 70세까지만 보장을 받겠다, 80세까지만 보장을 받겠다 이 기준점으로 이제 사망 보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순수 소멸성, 뭐 환급형 이렇게 선택도 가능하기는 한데 보통 저희가 사망 보장은 순수

0: 보장은 어떤 조건인지 치료비는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저 믿을 건 내 증권밖에 없어요.
0: 네, 맞습니다.
2: 네, 저도 딱 하나만 이제 기억하셔라라고 하신다라면 네. 전문가의 점검은 추가 가입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건강검진을 받듯이 내가 검진을 받으셨어요. 이상소견 없으면 치료가 없겠죠. 하지만 용종제거라든지 이렇게 간략하게 치료가 가능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겁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뭐 내 건강 상태나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필요한 보험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좀 점검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구인선 문나영 팀장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

0: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0: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TBS 교통정보.
6: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면 기륵램프에서 정릉램프 구간의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뒤로는 마장램프에서부터 밀리고요. 이후로도 홍지문터널 지나기까지 정체가 됩니다. 반대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홍지문터널 안 3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이 처리작업 때문에 성산램프에서부터 막힙니다. 강동북로 일산방면 반포대교 북단교차로 부근 4차로에서 추돌사고로 동호대교에서부터 정체입니다. 남산 1호터널 강남방면으로는 1호터널 중간지점부터 밀려서 한남일 고가차도 남단까지 열렸고요. 남산 3호터널 강남방면으로는 2, 3호터널 합류부에서 재정관리단 앞까지 정체가 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지금 인천방면으로 진부 1터널 부근 갓길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가양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2일대 혼잡한데요. 뒤로 방화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반대 김포 방면으로는 잠실 철교에서 청담대교까지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또 여의상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한강대교나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는 도심 방면 차량이 유난히 많아서 구리 나들목에서 월곡 분기점까지 길게 속도를 못 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안성 나들목에서 안성 휴게소, 기흥에서 수원 구간과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 양지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부산 방면으로는 신갈 분기점 일대 정체인데 남청주 진출로 부근 갓길에는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벌쏘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쏘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TBS 교통정보.
1: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아직까지도 정체 길이가 긴 구간이 꽤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동작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리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도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도 청담대교 방면 복정에서부터 탄천 1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는 군자교에서 장안교까지 또 녹청교 지나 상계교까지 속도를 못 내고 북부간선도로는 도심 방면 신내 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기흥에서 수원 구간과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 양재에서 반포 구간으로 교통량이 많고 부산 방면으로도 신갈 분기점 부근 밀리고 있는데 옥산 분기점 부근 갓길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0: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 때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생각을 못하다가 갑자기 감사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다 싶어서 깜짝 놀라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저한테 직접 말씀만 안 하셨지만 새벽 공감에서도 몇 분 오셨습니다. 가볍게 인사만 하고 가셨는데 그분들 한 분들 한 분들 다 머릿속에 맴도네요.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와주신 우리 황정호 PD한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0: 너바나 Smell Like Teen Spirit. 5484번님 신청곡으로 첫 곡 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제가 이 공연 때 와주신 분들한테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인사를 못 드렸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부랴부랴 인사를 드렸습니다. 벌써 한 일주일은 안 됐나? 네, 참 많이 오셨고요. 또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셨고 그럴 때마다 아, 가수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1년에 공연을 한 4번, 5번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기회가 있으면 이번에 못 오신 분들 또 다음에 꼭 뵙기를 기대해 봅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은 박서연의 2588 대리운전, 배칠수의 꽃배달과 함께합니다.
1: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광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Travis, Flowers in the Window. 이어서 Johnny, Faithfully 두 곡 들으셨습니다. Johnny 노래는 9845번님께서 신청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신청곡 보냅니다. 하시면서 Johnny, Survivor, Toto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네요. 이 중에서 Johnny의 Faithfully 보내드렸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TBS의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가끔 큰 사연 내용 없이 신청곡만 보내주시는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하늘도시님이 순우디의 고민상담 잘 들었습니다. 만남 뒤 기분 좋은 사람과의 만남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신청곡들을 요새 참 많이 보내주시는데 가끔 제가 그 소개를 빼먹고 노래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열심히 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bush, in the bush, in the bush.

오지 오스본 No More Tears. 이어서 사이먼 앤 가펑클 Bridge of Trouble Water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사이먼 앤 가펑클은 558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느낌상 이 노래는 좀 자주 저희도 틀었나 싶은 느낌이었는데 선곡 기록을 보니까 한 번도 틀은 적은 없더라고요. 다른 노래는 있었는데 정작 이 노래는 한 번도 안 나갔었습니다. 마침 558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셔서 저도 오랜만에 거룩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노래 듣겠습니다. Cars Drive.

오늘은 크라잉넛.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93년도에 결성을 했죠. 그래서 95년도에 그 드럭이라고 하는 클럽에서 그 인디밴드들이 오디션을 본 후에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조선 펑크라고 그러죠. 한국 인디씬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 인디씬의 산 증인들이죠. 93년도에 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동네 친구들끼리 의기투합해서 밴드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5년도에 그 드럭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합격을 했죠. 쌍둥이 형제 이상면, 이상혁 이렇게 하고 박윤식, 한경록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나중에 김인수라고 이제 아코디언 하는 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같이 활동을 쭉 하면서 그 드럭에서 출시한 국내 최초의 인디 음반이라고 할 수 있는 스플릿 음반 아워네이션 볼륨 1 요거를 시작으로 그 98년에 셀프 타이틀 1집 앨범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장에 실린 그 명곡 말달리자, 야 완전 그 인디씬에서는 뭐 최고의 노래라고 할 수 있었죠. 지금 이 말달리자라는 노래는 아마도 누구나 다 아는 노래가 돼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뭐 각종 무슨 록 페스티벌 영화 출연도 했었고, 한일 월드

메이크업 그때 당시 캠페인송 그것도 하고 아주 활동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리고 독특한 그 역사 중에 하나가 4집 발표한 후에 그 아코디언 김인수 씨를 빼고 4명의 멤버가 동시에 군입대를 하기도 했죠. 제대 후에도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 정말 크라잉넛은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참 궁금해지는 밴드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밴드고요. 네, 오늘도 우리 박준음 선생님의 글을 인용을 해서 크라잉넛에 대해 가볍게 알아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밤이 깊었네.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크라잉넛에 대해서 결성 과정, 그다음에 군입대 등 가볍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밴드 가수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저희가 시간 내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정리를 해서 이런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391번님. 하루 종일 귓가를 맴돌며 계속 흥얼댔던 비퍼더던. 이 곡 해석하면 날 쐬기 전 아닌가? 맞죠? 네. 날 쐬기 전. 비퍼더던, 날 쐬기 전. 가사도 정확히 모르면서 비퍼더던 이 부분만 따라 부르고 나머지는 허밍으로 따라 불렀던 고딩 때 제 모습이 떠올려지네요. 우리 때 다 그렇지 않았나요? 팝 가사 한글로 적어놓고 따라 부르고 포인트만 정확히 부르고 나머지는 허밍.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쓰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옛날에 참 그 노트에다가 막 노래 가사 적어서 따라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영어이다 보니까 다 기억은 안 나고 중요한 부분만. 맞습니다. 며칠 전에 이 Before the Dawn 노래를 틀었었는데 그때 들으셨나 봅니다. 그 랍 헬포드죠, 보컬이. 그분은 막 그렇게 소리만 지르고 막 이러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이 비포 더 던 들으면은 좀 나름 이런 감성도 갖고 계시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다스 프리스트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는 그런 곡이었죠.

Fighters, Best of You, Taylor Swift, Anti-Hero, Eagles, Desperado. 세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262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이고요.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정미조 선생님이죠. 어른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시설시설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등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뭔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와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전까지 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업 직전까지 갔던 서울 시내버스가 새벽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면서 오늘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모든 버스가 정상 운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평택과 서해대교 구간 3, 4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이 구간 통과할 때 제속도를 못 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남동까지, 신천에서 광명터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2: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1: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K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나 감기 걸렸나 봐.
2: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3: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파업이 예고됐었던 서울 모든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남 쪽 정체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이어지고요. 반대 김포 쪽으로는 남사대교에서 청담대교, 동호대교에서 여의상류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송파나들목 부근 5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고요. 이미 정체되던 곳이라 뒤로 광암터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TBS 캠페인.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3: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영동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거의 다 건너온 지점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영동대교 진입점부터 정체고요.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동호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이전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기름램프부터 연희램프까지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막힙니다. 동일로 영동대교 쪽으로는 수락산역 3거리부터 영동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은 예상하셔야겠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